그리고 여기 원래 뭐였지? 하는 마음 출발신호 보내겠습니다. 미디어 공동체 커뮤니티 천천만만 코너 전인천생 만인만세 전공 DJ 정보 공유 구슬봉이입니다. 9월의 마지막 주 월요일 화요일 두 번째 날 우아도 한 바퀴 갑니다. 아이유의 가을 아침

네, 아이유의 가을 아침 듣고 왔습니다. 재채기 할까 말까? 가을 아침. 이 가을 아침에 어디론가 떠나가야 되고 어릴 때 느꼈던 그런 가을. 지금도 생각나시나요? 오늘 딱그 날씨인가요? 그런 날씨면 기분 좋게 한번 떠나보고요. 그런 날씨가 아니라고 나의 마음의 날씨는 또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날씨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기분 전환을 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날씨 쫓아갈 수도 있고요. 나의 마음의 날씨는 화창하며 화창한 대로 출발해 보는 거죠. 그런데 동네 여행할 때 봉이가 제일 먼저 보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은 동네 한 바퀴 돌아간다 라고 둘러볼 때 뭐를 제일 먼저 생각하세요? 오늘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마을을 한번 돌아볼까? 이러신가요? 아니면, 아, 오늘은 어디 가서 좀 시간을 좀 때워볼까? 이런 종류의, 맛집도 아니고요. 카페도 아니고요. 동네. 근데 동네가 굉장히 우아해요. 이름이 우아동. 듣자마자 기분이 너무 좋지 않나요? 우아해요. 그런데 한자로 부르면요. 소우 어금니야. 뭐지? 소의 어금니? 갑자기 엄청 강함이 느껴지는데요. 우아한 드레스 입고 구두 딱또닥또닥 걷는데 소와 어금니가 등장해요. 마을 이름이 우아동이에요. 그래서 이름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지? 원래 우아동에는 완죽은 초포면, 우방리, 용진면의 아주리, 석소리 등에 해당된다고 해요. 그래서 우방리의 우, 아주리의 아 해가지고 우아동. 1957년 그 행정도시 편의 하는 그 부분 때문에 지역 이름에 한 글자씩 마을의 한 부락부락 이름을 따가지고 우방리의 우, 아주리의 아그두 부락의 이름을 따서 우아동이라고 만들어졌다고 해요. 요즘 말을 하면 우방리와 아주리의 합작품 콜라보레이션이네요. 네, 맞습니다. 결과물이 근데 아주 멋지지 않나요? 콜라보레이션은 사실은 호불호가 딱 갈려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그 결과물이 잘 나왔죠. 우아동. 이름 우아하잖아요. 마을 여행의 첫 번째 재미. 이름. 평생 쓰는 동네 이름인데 정작 그 마을 왜 이래? 그 동네 이름 왜 이래? 라고 할수 있는데 정작 왜 그렇게 불리는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전주 시내에 동네 이름들이 이렇게 마을 마을 합작해 가지고 돌아 그렇게 불리는 데가 있어요. 송촌동도 마찬가지예요. 오송의 오송리, 시천리의 천 해서 송천동 이렇게 됐다고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마을 이름에 따가지고 전주 그 행정도시 마을 편입 행정 그 개편을 하면서 동네 부락 이름이 이제 딱 지명을 잡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우아동에는 자연부락 그때 옛날부터 있었던 부락 이름들이 좀 있어요. 관암, 수제, 아중리. 아중리 하면 아직도 사람들은 다 알고 계세요. 아중리라고 표현을 해요. 아중리라고 하면 아중호수. 요즘에 다 핫한 아중도서관 개관해서 다시 너무 멋있죠. 그리고 아하리, 외막실, 용계리, 장제도. 이렇게 이름만 불러도 아, 우리 동네인데? 아, 우리 마을인데?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재정 같은 이름 줄줄줄줄 이렇게 나오시는데 이런 이름만 들어도 아 우리 마을이었지 아 내가 옛날에 살던 동네 이름이었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지도에는 우아동이라고 큼직하게
한 글자, 두 글자 요렇게만 써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작은 마을 이름이 들어가 있을까요? 아직 있는 존재도 있고 아직 없는 데도 있어요. 동네 이름을 생각하다 보면 이렇게 늘어지는 경우, 그다음에 내가 내 눈에 보이는 경우가 확 보인단 말이에요. 제가 인자금방 나열했던 그 자연부락 이름이 옛날에는 버스에 마을 이름이 적혀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일 건 아닌데, 지금은 건물 이름으로 적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지명, 그 동네에, 건물 이름으로 버스 정거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있는 거고, 예전 봉이 어렸을 때는 버스 종점이 마을 이름, 외막실도 있었고요. 장제동도 있었어요. 이런 것처럼 마을 이름이 종점이 되는 거죠. 전주역 또 있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마을 이름, 왜이 동네에 이런 이름이 붙었지? 라고 생각이 하는데, 전주역, 우화동 하면 전주역, 전주역 하면 또 우화동, 떼어낼 수가 없죠. 그리고 전주역이 처음부터 전주역 역사가 여기였을까요? 봉이 연배나 아니면 80년대가 여기가 개발이 되면서 전주 역사가 이쪽으로 이전했어요. 그러면 그 전에 전주역은 어디에 있었지? 전주 시민들은 거의 대부분 아실 거예요. 지금 현재 전주시청 자리에 전주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미래유산 푯말이 전주역터 예터라고 전주시청에 가면 시청 그 노선광장 옆에 보면 미래유산 푯말이 붙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왜 전주 역사가 거기였을까? 근데 왜 1980년대에 이쪽으로 이전을 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돼요. 의문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죠. 전주 왜 그대로 있었던 게왜 이쪽으로 옮겨? 근데 옛날에 역사가 있었던 길은 전주천이 지금 전주천의 길이 예전부터 있었던 전주천의 길은 아니에요. 그래서 전주천 길 따라서 전주 역사 철도가 지나갔다가 1980년대 아시안게임 올, 그 전주 선수촌 아파트 서신동에 개발이 되고 전주역 인우동 이쪽으로 이전이 되면서 1980년도에 이전이 됐죠. 근데 그 전에 전주시청에 있었던 전주역은 처음부터 거기에 있었을까요? 그전에는요, 태평동 일대. 그 지금 현재로 말을 하자면 중앙시장 있는 근처죠. 중앙시장 있는 근처에 전주 역사가 있었고요. 처음에는 거기에서 지어지고 한옥 기와식 그리고 그 이후에 노송동에 있는 전주시청 자리에 있는 한옥식 기와 지붕을 올린 전주 역사가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전주가 점점점 커지고 인구가 늘어나면서 1980년대에 이쪽으로 전 우화동으로 옮깁니다. 철도가 도심 한가운데 가로지르고 있었던 거죠. 처음에는 사람들이 모이고 물자가 오고 가는 도시의 중심이었던 철길이 도시가 커지면서 오히려 도시 확장과 교통의 걸림 돌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1981년도 전주 도심을 지나던 전라선 대부분을 현재 동부대로죠. 지금 외곽도로죠. 외곽도로 우화동 지금이 현재 전주 역사가 있는 그쪽으로 분산을 시킵니다. 그래서 동부대로 외곽 쪽으로 철길이 움직이게 되고 전주역도 움직이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이는 정중앙에 팔달로에 있었던 전주 역사가 어쩔 수 없이
옮기게 되면서 우화동의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1981년 5월 25일 전주 역사의 기록이 조금 바뀐다라는 시점이 그 시점이에요. 그래서 오전 9시 군산행 보통열차 노송역 역사에서 마지막으로 떠난 열차 뒤로 우화동 역사로 옮긴 부분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전주시 기록에는 1914년도 태평동에서 시작을 해서 29년도 시청자리 그리고 81년도 우화동 이렇게 해서 전주 역사가 이동하는 경로를 한번 따라가 보다 보니 전주 역사 얘기하면 무슨 길이 생각나요? 천마중길. 우리가 배웅을 하고 마중을 한다라고 하면 기다림 설레임도 있잖아요. 그래서 전주역 하나만 해도 천마중길 생각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역 하나가 이사 왔는데 혼자 온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도 따라왔고요. 교통, 택시, 버스, 그리고 식당도 여러 군데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여관도 생겨요. 예전에는 역 주변, 터미널 주변에 모텔, 여관, 여인수 엄청 많이 생겼죠. 그래서 지금도 금암동에 가면 터미널 자리에 여관이 있고 남부시장, 전주역 기차 타고 그쪽에 가면 또 여인숙도 많아요. 그만큼의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서 그 동네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건물들이 옛날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아, 이 동네에 뭐가 있었구나라는 거를 느끼게 되는 나이가 되더라고요. 역은 건물 하나가 딱 옮겼다라고 보기에는 동네의 판을 바꾸는 시설이기도 했어요. 왜 교통의 요지잖아요. 주요 요지가 바뀌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방금 뭐라고 했어요? 역사 주변에는 빠질 수 없는 게 모텔 여인 숙 숙박업소. 그 당시에 역사가 옮기면서 해금장 사거리라는 명칭, 만남의 광장처럼 지명이 생기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디에서 만나? 해금장 사거리 있잖아. 아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화동 오래 사시는 분들은 조금 반가운 이름. 지금 현재 홈플러스 자리, 해금장 사거리, 우리가 면주골 사거리라고도 부릅니다. 한동안 전주에 있는 사람들한테 명주골에서 만나자, 해금장 오기 전에는요. 명주골에서 만나자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근데 명주골이지? 해금장에서 만나, 해금장 사거리 지나와 이런 말에 좀 익숙했다가 그전에는 명주골 이랬단 말이에요. 기억나시는 맞아. 그때는 해금장도 있었지. 근데 왜 명주골이라고 했지? 아까 역사 옮기면서 그 주변 아직도 전주역 근처에는 뭐 모텔이나 여인숙이나 여인숙이라는 말, 여관이라는 말은 사실은 익숙치 않아요. 요즘 세대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모텔, 호텔 요거는 아는데 여관, 여인숙 그거는 좀 익숙치 않을 수 있는데 해금장이라는 유명한 여관, 목욕탕이 있었고요. 1995년도 그쯤 그 전주시 의회의 회록에 따르면 우화동 해금장 노탈이라는 표현도 등장을 해요. 그런 것처럼 여러 그 지명으로 올라오는 그 단계가 있는 거죠. 여관, 여인수, 목욕탕이 재밌지 않나요? 명주권 네고리. 명주면 옷, 의류. 그렇죠. 그래서 고유 지명을 살려서 명주골 내거리라는 이름을 좀 만들어줬는데요. 시민들은 여관 이름을 따서 해금장 사거리
라고 부르다라는 말도 있지만, 진짜 이 동네는 행정기관에서 붙여진 이름과 사람들이 실제로 부르는 이름이 좀 여러 가지가 다양해요. 이를테면 북해죠, 북해. 본캐가 따로 있고 북해. 그래서 옛날 어디 어디 무슨 앞에 건물 앞에 구 무슨 사거리 요런 이름을 따는 경우. 그다음에 여기만 굳이 명주골 사거리, 해금장 사거리 이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지금 대학병원 그큰 사거리 있는 그 동네는 또 육지구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사람들은 그 건물이나 지명이나 그런 걸 따서 그 부분이 없어지고 개발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10년, 20년 그 말들로 아, 무슨 무슨 사거리 옛날에 있었던 요렇게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억나시는 분들은 그런 기억 때문에 아, 기억을 나도 하고 있어라고 할수 있어요. 봉이가 요즘에 또 마을 이야기 끄집어 내니까 이렇게 또 줄줄이 줄줄이 아침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1990년대 중반 어땠나요? 우화동의 이름난 모욕탕 여관 이름이 기억 속으로 사라지고 건물이 철거되고요. 현재의 대형마트, 할인 매장이 올라오죠. 여전히 어떤 세대에게는 명주권 사거리. 예전 명주권 사거리는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한 생활 터전에 뽕나무를 심고 그 뽕나무에서 나오는 실. 그래서 명주골 그 안에서의 판매, 매매 요런 것 때문에 명주골 사거리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다음에 해금장 사거리 그 다음에 들어올 때는 할인 매장 건물로 올라갑니다. 음악 듣고 이어갈게요.

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잔나비,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볼품없지만. 제목이 길죠? 뜨거운 여름은 지나갔다고 생각이 되나요? 그래도 요즘엔 좀 기온차가 있어가지고 낮 시간에는 좀 따뜻해요. 따뜻하다는 표현이 조금 그러긴 하나요? 그래도 선선한 바람이 조금 불어오니 걷기에는 조금 무리는 되지 않아요? 전 지역이 이쪽 우화동으로 옮기면서 앞에는 뭔가의 변화가 계속 있는 거죠. 옮겨지면서 동네의 모습이 크게 변해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은 우리는 천마중길이라고 하면서 천마중을 하는데, 그런데 정면만 보면 새로 들어온 역의 이야기만 보이죠. 그런데 뒤로 가면 전 지역의 뒤편, 다른 또 마을의 이면이 보이는 거죠. 전 지역 들어오기 전부터 사람들이 살던 마을. 사실은 우화동이라는 마을 자체가 다 사람들이 살고 있죠. 그런데 전 지역이 들어서기 전, 장제 마을이라고 윗마을과 아랫마을로 나뉘어 있었고요. 100여 가구 정도 넘게 살았다. 근데 비교적 100여 가구는 좀큰 마을이었던 것 같아요. 동네가. 전 지역과 철도가 들어오면서 마을의 규모가 조금씩 달라지는 거죠. 마을에는 아주 특별한 기억이 있어요. 물건이 있어요. 지우산. 우산 하면 우리 연배 사람 협땡 우산. 너무 좋아하죠. 그 우산에 이야기도 많이 담겨져 있을 텐데요. 지우산, 종이지, 비우, 우산산. 종이로 만든 우산. 사실은 이제 사극이나 이런 왕들의 이렇게 행차할 때 비가 내리면 뭔가의 우산을 받고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지우산을 제가 알지 못했을 때는 저거는 소품이 지금 소품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지우산, 우산을 만든 우산으로 한지가 그만큼 단단한 거죠. 그래서 우산으로 비를 피하는, 만드는 거죠. 종이 한지로. 지금 생각하면 조금 이상한, 비를 막는데 우산, 종이. 종이는 사실은 비에 젖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하죠. 옛날에 근데 우리의 한지는 천년을 간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990 정도. 많이 백지가 왜 백지? 100번, 네, 손이 가는 상황이어서 백지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지도 천년을 가는 정도의 고유한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한지의 우수함은 제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전주하면 한지, 한지하면 전주 이런 것처럼 유명한데요. 지우산, 비를 피할 수 있는 한지로 만든 우산, 대나무로 우산살을 만들고 그 위에 한지를 붙이고 기름을 먹여 물을 막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는 지우산. 손이 굉장히 많이 간게 생각되죠. 대나무를 고르고 쪼개고 다듬고 살대를 만들고 실로 엮고 한지를 붙이고 기름칠을 하고 말립니다. 근데 한 번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의 작업을 거치는 거죠. 장제마을, 전주 역사의 뒤편에 있는 마을이에요. 이 지우산을 만드는 사람들이 모여 살았어요. 전북 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우산장, 윤규상 장인도 장제마을에서 지우산을

한지만을 묻히고, 그러니까 집이 작업실이고, 골목, 마을이 작업장으로 연결이 되는 길이었던 거죠. 마을 사람들의 손이 하나의 물건을 만드는데 만나는 거죠. 이렇게 보면 지효사 하나 안에는 한지 이야기도 있고요. 대나무 이야기도 있고요. 장인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하나, 마을의 경제도 돌고 돈다라는 이야기도 건넬 수 있습니다. 장제 마을은 그냥 옛날 동네로 끝나지 않아요. 아, 옛날에 이랬지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 마을에서 지우산이 굉장히 장인이 그쪽에서 지우산 장인이 있는 것처럼, 이쪽 인우동, 우화동, 이쪽에 또 다른 한쪽도 있어요. 이 마을에서 정말 간의 수공업처럼 모든 마을 사람들이 여러 활동들을 분업하면서 했던 그 장소가, 가재미골이라고 하죠. 지금, 인우동의 무삼지로? 그쪽에 가재미골에는 또 부채장인이 있어요. 선자장님. 나중에 또 인우동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더 소환을 하겠습니다. 그때는 또 그때 나름대로의 또 재미난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주시 미래유산 하면 또 장제마을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 미래유산인지, 왜 장제마을이 미래유산으로 지정이 됐는지, 미래유산이 또 뭐야?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미래유산은 후세에게 전달을 할 유무형의 가치가 있는 100년 후에 후세 사람들에게 유무형의 가치가 있는 유산을 전주의 미래유산으로 지정을 하는데 2018년도 전주 미래유산으로 제11호로 지정이 된 장제마을 지우산 공장 이 있어서 그래서 장제마을을 미래유산으로 지정을 했는데요. 과거의 유산을 왜 미래유산이라고 하지? 이거는 오래되었으니까 무조건 보존해야 된다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만한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미래유산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보지 못하는 미래유산 1호가 있어요. 미래유산 1호는 바로 덕진 북대, 전북대 앞에 있는 덕진 공설운동장. 거기는 미래유산 1호예요. 미래유산 1호로 지정된 이유가 뭐였냐면, 공설운동장을 지을 때 전라북도 도민의 정말 성금으로 지어진 그 의미 있는 경기장이었기 때문에 미래유산, 미래의 세대에게도 전수가 되어야 할 기억을 해야만 하는 가치가 있다 해서 공설운동장이 미래유산을 1호로 지정이 되었던 상황이고요. 그 외에도 미래유산으로 지정된 곳은 호남 제일문도 있고요. 그다음에 모래내시장, 남부시장, 요 정도 시장도 들어가 있고요. 유산으로 가치가 있는 것들은 언제든지 이제 그 유산 신청하는 기간이 있어요. 그때 가치가 있는 것들을 또 우리가 신청을 해서 다음 세대에 건네주는 문화재처럼 거대한 궁궐이나 유명한 건물만이 역사가 아니다. 사람들이 일하던 마을, 목욕탕, 여관, 작은 공장, 골목, 그리고 뭔가에 큰 의미가 있는 평범한 집도 그렇고요. 그 시대 사람들이 삶을 보여준다면 도시의 기억이 될수 있다라고 해서 미래유산으로 지정이 될수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마을 여행에서 봉이가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거 바로 우리 동네에 무엇을 찾아볼 것인가? 오래된 가게 이름도 찾아보고요. 사거리 이름도 물어보고요. 여기 예전에 뭐였어요? 한마디

물어보는 거죠. 거기 마을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음악 듣고 갑니다. 볼빨간 사춘기 여행.

네, 음악 듣고 왔습니다.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 듣고 왔죠. 장제마을, 전 지역 뒤편에 있는 마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앞편, 마중길, 첫 마중길이라고 하죠. 그래서 앞부분도 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모든 사람들은 앞을 보니까 뒤로 갔다가 오긴 했는데요. 장제마을, 전주요. 앞으로 넘어오면 완전히 또 풍경이 달라지죠. 그리고 요즘 또 풍경 보면서 걸으신 분들이 또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전주역 앞에는 방금도 봉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마중길이라고 하죠. 여름에는 물 이렇게 계속 돌고 도는 시원함을 조금 더위를 보상해주는 분수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천마중길을 걷다 보면 조금 특별한 빨간 컨테이너 레드콘이 있습니다. 바로 천마중길 여행자 도서관이죠. 전주 시내의 여행자 도서관이 두 군데 있어요. 이쪽 천마중길에도 있고요. 다가동에도 있어요. 여행자들이 한 번씩 들려보면 좋겠다. 사실은 도서관은 책을 열람하고 대출을 하고 볼수 있는 곳, 그리고 공부를 하는 곳으로 우리들이 생각을 하는데, 전주시는 특화 도서관이 좀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천마중길 여행자 도서관인데요. 21년도 4월에 문을 열었어요. 원래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던 컨테이너를 리모델링해서 만든 여행 특화 도서관입니다. 안에는 여행자 라운지와 아트북 갤러리가 있고요. 전주 여행 관련 책, 잡지, 사진집. 그래서 전주에 찾아오시는 분, 그 다음에 전주를 돌아보고 가시는 분들을 위한 잡지나 사진집, 도움이 되시는 이런 다양한 예술책들, 큰 책들도 많이 있어요. 화집 같은 책들도 볼수 있습니다. 봉이는 이름 자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행자 도서관. 마치 어느 마을이나 동네를 갔을 때그 동네의 역사를 좀 찾아볼 수 있는 곳이 어딜까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은 관광 안내소 정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전주는 여행자 도서관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너무 그게 다 궁금증이 해결이 되는 듯한 도서관이면서 도서관이지 굳이 여행자를 붙이는 뭐지? 이렇게 처음엔 생각했는데 들어가 보면 좀 다른 의미로 와닿는 거죠. 전주에 막 도착한 사람에게는 어디 갈지 아직 정하지 못하는 이정표를 알려주는 도서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행을 끝내고 역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잠시 쉼을 주려고 하면서 뭔가를 탁 물음표를 던져요. 벌써 전주를 가려고 하는 전주의 한 페이지를 더 보여주고 있는 그런 도서관, 그런 공간으로 천마중길 여행자 도서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행을 끝내고 가기 전, 아니면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만날 수 있는 게또 여행자 도서관뿐만 아니라 여기 예전에는 1000번이라는 1000번 버스인데요. 지금은 번호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빨간 그 버스 한옥마을부터 시작해서 전주동물원까지 이렇게 도는 그 버스 빨간 색칠이라고 해야 되나? 빨간 그림 이 그려져 있는 그 버스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도는 그 특화 도시만큼 뭔가를 탁 끄는 묘미가 있죠. 이 우화동만의 묘미. 영재 도서관. 잠깐 앉아있다 가세요 하면서 의자 하나 내어주는 마음 하나 이렇게 여기에다가 붙들어 놓고 가세요. 전주에 머무는 동안 아니면 전주를 떠나기 전에 당신의 이 쉼을 여기다 맡겨놓고 가세요 하는 느낌의 도서관입니다.
재밌는 우연 하나. 이 여행자 도서관 주소가 백제대로 823. 근데 바로 옆에 우리 지금 방금 이 방송이 나오는 곳은 백제대로 825. 다음 공간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다섯 번째, 우리가 찾아갈 곳은 동네 이야기, 동네 사람들이 직접 방송하는 곳, 백제대로 825. 바로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구슬봉이가 마이크 앞에 앉아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공식 주소로는 우화동 3가 백제대로 825입니다. 도로명으로 바뀌는 시기가 2014년도였어요. 여기는 2024년 2월 14일 문을 열었어요. 사실은 여기 문 열기 전에 시내에 있는 알라딘 건물에 있는 그곳에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정말 이 개국하기 전에 엄청 많은 운영팀들 본부장님, 운영 본부장님부터 시작을 해서 국장님, 지금의 국장님, 그리고 운영진들, 너무 많은 이사님들 애쓰셨어요. 그래서 전북 최초의 시민 공동체 라디오. 너무 멋있지 않나요? 전북 최초예요. FM 93.5MHz. 전문 방송인만 나오는 방송국이 아니라는 거. 사실 봉이도 전문 방송인 아니잖아요. 시민이 직접 기획하고, 직접 진행하고, 자기 동네 이야기를 자기 목소리로 전달하는 방송. 이 방송, 이 프로그램은 사실은 우리 이제 꼬미티 천천만만, 미디어 공동체의 꼬미티 천천만만에서 천인천생 만인만세의 컨셉으로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고요. 오늘 진행은 정보 공유 전공 DJ 봉이가 마을 술사로서 마을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컨셉으로 오늘은 주제를 잡았어요. 그 마을이 바로 우화동이라는 거죠. 우화동이라는 이름도 사람이 남겼고요. 해금장, 앞서 말한 처음에 말씀드렸던 해금장 사거리, 여간의 이름 따서 이름을 지긴 했지만 사람이 불러서 지금은 기억 속에 건물은 없지만 남아있죠. 그리고 장제마을, 지금 사람 살고 있어요. 지우산, 지금은 사람들이 우산을 종이로 만든 우산을 사용하지는 않아요. 그 대신 우리의 기억 속에 또는 영상으로 예전에 드라마나 영화나 방송에서 지우산을 지금 만나보고 있어요. 사람의 손이 지우산을 통해서 남겨지고 있고 기억을 하고 추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람의 목소리가 라디오 전파로 남고 있죠. 우리가 오늘 걸어본 길, 우방리와 아주리에서 시작해서 우아동을 만났고, 전주역을 이동을 해서 또 만났고, 그리고 해금장 사거리를 지나서 장제마을 뒤로 가서 지우산을 펼쳤고, 여행자 도서관에서 채광관을 보고, 지금 이 라디오 방송국을 들어온 거죠. 그러고 보니 오늘도 천천만만 하나의 마을 여행이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FM 93.5MHz 미디어 공동체 커뮤니티 천천만만 코너 천인천생 만인만세 전공 정보 공유 DJ 구슬봉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오전 9시부터 10시 우리 주변에 있지만 그냥 지나쳤던 이야기 동네 이름, 골목, 사거리, 사람 그리고 그곳의 시간을 찾아갑니다. 본방을 놓치셨다면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0시 재방송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악뮤의 시간과 낙엽

네. 악뮤의 시간과 낙엽 듣고 왔습니다. 처음 시작을 할 때는 운동화끈 묶으시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커피 드시는 분들은 계속 커피 드시고. 오늘 꽤 걸었습니다. 실제 거리는 이렇게 멀지 않았지만, 사실은 오가동에서 시작해서 전주역, 명주골 사거리, 장제마을, 천마중길, 여행제 도서관, 그리고 다시 라디오 방송국. 그 정도 말은 쉬운데 버스 차로 움직이면 얼마 되지 않는 거리인데요. 연도 저 위를 찾아가 보면 전주 역사 2014년도 또 갔다 왔고요. 1919년도 아 2014년도 아닙니다. 1914년도입니다. 네. 1929년 또 지나왔고요. 1981년도 우리가 만나봤습니다. 1990년대 해금장 사거리도 지나왔고요. 지금 현재는 몇 년도? 2026년도까지 우리가 돌아와서 바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동네 한 바퀴 걸었는데 벌써 100년이란 시간을 우리가 한번 돌아봤습니다. 동네 한 바퀴 걸었는데 100년이 넘었습니다. 마을이라는 게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다 봤다고 생각하고 돌아서면 골목 하나가 더 보이고, 골목 끝까지 가면 저 집은 뭐지? 또 궁금해지고, 어르신 한분 만나면, 아니, 그게 아니고, 옛날에는 말이야, 하면서 이야기가 또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굳이 다 닫지 않겠습니다. 아중니 이야기도 남아있고요. 매막실도 남아있습니다. 숫제 이야기도 남아있고, 우화동 고분 이야기도 있고요. 전주역 두 편에는 봉이가 아직 못 꺼낸 이야기가 더 있을 수 있어요. 다음에 이 동네를 지나게 되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요. 간판 하나, 사거리 이름 하나, 도로명 하나, 오래된 건물 하나쯤 슬쩍 봐주시면 어떨까요? 혹시 누군가에게 여기 예전에는 뭐였어요? 하고 물어보면 기회가 생긴다면 한번 물어보시기도 하고요. 아, 모르신다면 한번 대답해 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지도에는 없고 검색창에도 없고 봉인은 오늘 우화동에서 여기까지만 걸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 골목 끝에는 조금 더 궁금하죠? 다음에 한번 저쪽으로 이동해 보실 거예요. 미디어 공동체 커뮤니티 천천만만 코너 천인천색 만인만색 전공정보 공유 DJ 구슬봉이었습니다. 저는 마이크 내려놓겠습니다. 마을 여행은 여기까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오늘 여행은 여기까지입니다.

완연한 가을이 느껴지는 10월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은 10월 하면 어떤 단어들이 떠오르시나요? 단풍, 낙엽, 높고 청명한 하늘, 선선한 가을바람, 국화와 코스모스, 그리고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가을축제 소식까지 10월이라는 두 글자 안에는 참 많은 풍경과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조금 현실적인 단어 하나도 떠오릅니다. 바로 걱정입니다. 달력을 보니 어느새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고 미뤄둔 일들도 하나둘 생각나더라고요. 학생분들이라면 중간고사나 과제, 시험이 떠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10월만큼은 해야 할 일만 바라보며 바쁘게 지나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쯤 하늘을 올려다보고 조금씩 색을 바꿔가는 나뭇잎도 바라보고 선선한 바람 속에서 가을의 냄새도 느껴보시고요. 혼자여도 좋고 누군가와 함께여도 좋습니다. 동네 골목이나 집 앞 공원을 천천히 걸으며 같은 하늘과 같은 계절을 바라보는 것. 어쩌면 가을의 낭만이라는 건 특별한 계획보다 지금 우리 곁에 와 있는 계절을 천천히 바라보는 데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걱정이나 시험, 마감보다 여유, 낭만, 산책, 하늘, 바람 같은 아름다운 단어들이 여러분의 10월에 더 많이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FM 93.5MHz 935 라디오 전주원, 오늘도 가을처럼 천천히 낭만적인 시작을 함께합니다. 첫 곡입니다. 아이유 가을아침.

네, FM 93.5MHz 93호 라디오 전주원 백아흔 두 번째 방송, 저는 최성원입니다. 첫 곡으로 아이유의 가을 아침 듣고 왔습니다. 앞서서 10월 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 나눴는데요. 단풍, 낙엽, 청명한 하늘, 선선한 바람처럼 가을에는 유난히 아름다운 단어들이 많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공기가 달라지고요. 거리의 나무들도 조금씩 색을 바꿔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계절이 정말 한 걸음 더 깊어졌구나 싶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금 바빠지기도 하죠. 미뤄둔 일들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뭐 학생분들은 중간고사 준비와 과제로 분주한 시간을 보내실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계절일수록 잠깐이라도 마음의 속도를 늦춰보는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음악 한곡 듣고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고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느껴보고요. 곁에 있는 사람과 가을 풍경을 함께 바라보는 것. 아주 작은 순간이지만 이런 시간들이 하루를 조금 더 여유롭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이 가을, 여러분의 하루에도 그런 순간들이 조금 더 자주 찾아왔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이 시간만큼은 잠시 해야 할 일과 걱정은 내려놓고 가을이 주는 여유를 함께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전주 공동체 라디오 935 라디오 전주와 함께 해주시고요. 음악 듣고 전주의 다양한 소식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라 존스, 선라이즈.

네, 노라 존스 선라이즈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를 듣고 있자니 시간이 조금 천천히 흐르는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아침이 왔는데도 굳이 서두르지 않아도 될것 같고 누군가와 함께 있는 평범한 시간이 조금 특별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기다리는 낭만이라는 것도 아주 거창한 순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좋은 음악 한 곡을 듣는 시간, 창밖의 하늘을 잠깐 바라보는 시간, 함께 있는 사람과 별것 아닌 이야기를 두런두런 나누는 시간. 그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서 하루의 분위기를 만들고 또 계절에 대한 기억을 남기는 게 아닐까 싶네요. 특히 가을은 조금 천천히 걸어도 괜찮다고 주변을 한번 둘러봐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그런 계절 같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 서두르지만 마시고요. 잠깐씩 마음의 속도를 늦추면서 10월이 주는 풍경들 많이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

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의 지역 소식 프로그램 935 라디오 전주온입니다. 935 라디오 전주온은요, 매주 1회 금요일 날 오전 생방송되고 있고요. 금요일 오후, 토요일 오전과 오후는 재방으로 여러분을 만나봅니다. 유튜브로도 재방되니까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특히 전주 공동체 라디오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많이들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35 라디오 전주는요, 전주 지역의 행정, 문화, 동네 등 다양한 지역 소식을 전하고 전주의 다양한 인물들을 만나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요, 주파수 93.5MHz 매일 오전 6시부터 저녁 11시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실시간 듣기 가능하고요. 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공동체 라디오 검색하셔서 앱 다운받으시면요, 실시간 듣기, 다시 듣기, 실시간 채팅도 가능하고요. 유튜브로도 다시 듣기 가능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요, 열린방송, 함께하는 방송, 시민들이 직접 제작하고 운영하는 방송입니다. 시민분들의 많은 응원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후원회원 가입은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전주의 다양한 소식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건강 관련된 소식이긴 해요. 네. 전주시 보건소가 체지방 감량과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돕는 2026년 비만 탈출 프로그램 5기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10월 16일까지네요. 지금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모집 인원은 전주시민 20명이고요. 대상은 체지방률이 여성 28%, 남성 20% 이상인 시민으로 전주시 보건소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프로그램은 10월 20일부터 11월 26일까지 6주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운영됩니다. 참가자들은 사전 사후 혈액검사와 체성분 측정을 받고 체지방 감량을 위한 영양교육과 식사일지 점검, 근력 운동과 유산소 단체 운동 등을 참여하게 됩니다. 참가비는 무료이고요. 신청은 전주시 보건소 3층 건강증진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063-281-6335 또는 6336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주시가 시민들의 건강한 걷기 실천을 위한 모바일 건강 걷기 챌린지 따로 또같이를 운영합니다. 이번 챌린지는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전주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요. 신청 기간은 10월 1일부터 10월 8일까지입니다. 운영 기간은 10월 8일부터 10월 22일까지 15일간으로 이 기간 동안 총 12만 보 걷기에 도전하게 됩니다. 다만 하루에 인정되는 걸음수는 최대 1만 보입니다. 목표를 달성한 참가자 가운데 500명을 추첨해 여행용 가방을 증정하고요. 추첨은 10월 23일 진행됩니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스마트폰에 워크온 앱을 설치한 뒤에 전주시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하고요. 해당 챌린지에서 예약하기 또는 참여하기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신청 기간 안에 참여 신청을 완료해야 걸음수가 인정되는 만큼 이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요. 덕진보건소 건강증진센터 063-281-8577-8579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8577-8579번입니다. 전주시 보건소가 시민들의 마음 건강과 정서 회복을 돕기 위한 11월 마음치유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프로그램은 11월 2일부터 11월 27일까지 덕진보건소에서 운영되고요. 전주시민 성인이면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타로를 활용해 자신을 돌아보는 마음토닥, 애니어그램과 TCI 검사를 활용한 자기이해 프로그램, 색채 심리와 치유 요가, 미술 치유,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등이 마련됩니다. 직장인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일부 프로그램은 저녁 시간대에 운영됩니다. 참가 신청은 10월 12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되고요. 프로그램별로 선착순 마감됩니다. 한 사람당 한 개 프로그램만 신청할 수 있고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덕진보건소에서 보건소에 전화하거나 전주시 마음건강이야기 네이버 블로그 댓글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모든 회기에 참여한 참가자에게는 기념 선물도 제공됩니다. 다만 프로그램별 최소 모집 인원인 6명이 채워지지 않을 경우 폐강될 수 있고요. 신청 후 특별한 사유 없이 불참한 경우 다음 달 프로그램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 문의는 전주시 보건소 063-281-8576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음악 한 곡 듣고 다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윤상, 한 걸음 더.

네, 윤상 한 걸음 더 듣고 왔습니다. 아, 가을 속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전주의 소식을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에는 학습과 관련된 소식이네요. 전주시 농업기술센터가 시민들이 식물과 자연을 가까이에서 체험할 수 있는 오감으로 소통하는 반려식물 이야기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전주시 덕진구 도도동에 있는 오감 이야기 생태 텃밭에서 진행되는데요. 참가자들은 식물의 색과 향기, 자연의 소리와 계절별 텃밭 작물을 직접 경험하고 자신만의 반려식물 화분을 만들어 가져갈 수 있습니다. 참여 대상은 전주 시민으로 회차당 20명 안팎을 선착순 모집합니다. 프로그램 운영 시간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입니다. 1차 프로그램은 모두 3차례 진행되는데요. 10월 9일 금요일, 공휴일, 그리고 10월 14일 수요일, 10월 18일 일요일 오후 2시에 각각 열립니다. 신청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회차 운영 전날 오전 10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네요. 모집 인원이 채워질 경우에는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전주시 농업기술센터가 안내한 온라인 신청 링크를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고요. 현장 방문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도시농업팀 063-281-6716번, 063-281-6716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문학과 음악, 역사와 철학을 통해서요,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인문학 행사가 전주 곳곳에서 열립니다. 제10회 전주시 인문주간이 마음 챙김의 인문학을 주제로 10월 12일 월요일부터 17일 토요일까지 엿새 동안 진행됩니다. 전주시와 전주대학교 인문사회융합 인재양성사업단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시민들이 일상 가까이에서 인문학을 만날 수 있도록 도서관과 동네 책방, 문화 공간 등에서 마련됩니다. 주요 행사로는 10월 13일 화요일 저녁 7시 아중호수 도서관에서 열리는 개막 인문 콘서트가 있습니다. 나답게 아름답고 행복해지는 법을 주제로 조현, 김정배의 인문 특강과 피아니스트 오은아의 음악이 함께합니다. 나를 이해하고 타인을 존중하는 방법을 이야기와 음악으로 나눌 예정입니다.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7시에는 남부시장 모의장에서 예술과 공간으로 읽는 전주 인문대담이 열립니다. 강화길 소설가와 임주하 물결 서사 대표, 김승기 늘도시 건축사 사무소 대표가 참여해서요, 글쓰기와 책방, 건축을 통해 전주의 삶과 공간을 들여다봅니다. 행사 기간에는 마음 챙김의 문학, 마음 챙김의 음악을 주제로 그리고 마음 챙김의 문화를 주제로 다채로운 강연도 이어집니다. 감정을 돌보는 법과 시 읽기, 건축과 도시 이야기, AI 시대의 삶을 생각하는 강좌를 비롯해서 클래식과 대금 연주를 만나는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든 강좌는 무료입니다. 참여 신청은 전주시 평생학습관 누리집이나 방문 접수로 할수 있고요. 온라인 신청 시에는 이름 옆에 참여하려는 강좌명을 함께 적어야 합니다. 강좌마다 일정과 장소, 모집 인원이 다르니까요. 상세 안내를 확인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요. 전주시 평생학습관 063-281-5367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깊어가는 가을에 마음의 양식도 한번 쌓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악 한곡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카디건스 카니발.

네, 카디건스 카니발 듣고 왔습니다. 아,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FM 93.5MHz의 전주의 지역 소식을 다루고 있는 935 라디오 전주원입니다.

네, 여러분의 목소리가 라디오가 되는 곳 전주 공동체 라디오 935 라디오 전주원입니다. 아, 공동체 라디오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의 소식 전해드리고 하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행사가 많이 있는데요. 이번 주말 행사 소식을 좀 전해드릴게요. 오늘부터 그 전주에서 그림책을 주제로 한 국제문화축제가 열리는데요. 제5회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이 오늘 그러니까 10월 2일부터 25일까지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본 행사는 이번 주말에 열리는데요. 올해 그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 주제는 기억을 그리다, 픽처링 더 메모리 라이즈인데요. 아, 그림책을 통해서 각자의 기억과 추억을 함께 나누고 공감하지 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도서전에서는 대만을 대표하는 그림책 작가 지미 리아오와 한국의 대표 일러스트레이터 김동성 작가의 원화를 비롯해서요, 국내외 작가들의 다양한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세계에 주목받는 신간 그림책을 소개하는 전시와 전주와 대만의 음식 문화를 소재로 한 체험형 전시도 마련됩니다. 본 행사는 오늘 10월 2일부터 4일까지 사흘간 집중적으로 열립니다. 이 기간에는 작가 강연과 국제 컨퍼런스, 워크숍, 북마켓을 비롯해 국내 작가와 출판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사전 신청을 하지 못한 시민들도 현장에서 그림책 스토리텔링과 페이스 페인팅, 스탬프 이벤트 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10월 4일에는요, 예비 그림책 작가를 위한 포트폴리오 리뷰도 진행됩니다. 선정된 작가 지망생들이 김동성 작가에게 직접 작품에 대한 조언과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제5회 전주 그림책 도서전은요, 10월 25일까지 이어지고요, 자세한 일정과 프로그램은 전주 국제

방과 수변 공간을 활용해서요, 전주의 음식과 문화, 자연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로 꾸며집니다. 축제 기간에는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참여하는 대형 비빔 퍼포먼스를 비롯해서 세계의 다양한 비빔 음식을 만나보는 프로그램과 비빔밥 여행자 식당 등 20여 개의 먹거리와 체험 공연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전주의 대표 음식인 비빔밥과 함께 가을 덕진공원의 풍경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요. 2026 전주 비빔밥 축제는 10월 2일 금요일부터 4일 일요일까지 전주 덕진공원 일원에서 진행됩니다. 전주의 가을밤을 역사와 문화로 채우는 2026 전주 국가유산 야행도 10월 2일과 3일 이틀간 열립니다. 올해 국가유산 야행의 주제는 천년 고도 전주 역사 속 밥맛일인데요. 행사는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 전주 한옥마을과 경기정, 풍남문, 전라가명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관람은 무료입니다. 조선 왕조의 본향이자 후백제의 왕도였던 전주의 역사를 바탕으로 공연과 체험, 전시, 역사문화 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밤이 되면 경기전과 전라가명 등 전주의 국가유산도 평소와는 다른 야간 경관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전주의 역사문화 공간을 걸으면서 즐기는 프로그램들이 마련돼 선선해진 가을밤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찾기에도 좋겠습니다. 2026 전주 국가유산 야행은요, 10월 2일과 3일, 그러니까 오늘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 진행되고요. 자세한 문의는요, 063-232-9937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네, 전주의 다양한 소식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요. 음악 한 곡 듣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진아 냠냠냠.

네, 이진아 냠냠냠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전주의 다양한 소식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공연 소식을 좀 전해드릴게요. 전주의 젊은 예술인들이 시민들과 만나는 특별한 무대가 마련됩니다. 전주 한병문화관이 2026 라이징 스타 시리즈 차세대 예술인 발굴 프로젝트 시즌 5를 진행합니다. 이번 공연은 지역에 역량 있는 클래식과 전통음악 분야 예비 예술인들을 발굴하고요. 실제 무대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참여 예술인들은 전문가의 마스터 클래스를 거친 뒤 시민들 앞에서 자신만의 무대를 선보이게 됩니다. 공연은 10월 1일부터 22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전주 한벽문화관에서 열립니다. 지역에서 활동할 새로운 예술가들의 가능성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자리로 모든 공연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 한벽문화관 063-280-7005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주 한옥마을의 가을거리가 특별한 인형극 무대로 변신한다는 소식입니다. 제6회 전주거리 인형극제가 10월 10일 토요일과 11일 일요일 이틀 동안 전주 한옥마을 오목대전 통정원과 인형극 체험관 일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는 도시와 사람을 잇는 인형극, 전주의 거리를 무대로 모두가 함께 만드는 문화축제를 주제로 어린이와 가족, 시민과 관람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인형극과 거리 공연을 선보입니다. 10일에는 국악 체험 인형극 팥죽 할멈과 호랑이, 재활용 인형극 플라스틱 통키호테, 일본 전통 인형극 등이 공연되고요. 11일에는 마리오네트 공연과 복합 인형극에 이어서요. 오후 4시에는 경기전에서 한옥마을까지 이어지는 퍼레이드 시집 가는 날도 펼쳐집니다. 공연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고요.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063-232-1416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가을 한옥마을을 산책하면서 거리 곳곳에서 펼쳐지는 인형극도 함께 만나보셔도 좋겠습니다. 전주 한지의 전통과 새로운 가능성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제30회 전주 한지 문화축제가 열립니다. 올해 축제는 지금 한지, 나우 한지를 주제로 10월 8일 목요일부터 10일 토요일까지 사흘간 한국 전통문화전당 일원에서 진행됩니다. 올해로 30회를 맞는 축제는 이 한지를 과거의 전통문화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오늘의 생활과 예술, 산업 속에서 새롭게 바라보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행사장에서는 한지 색판 뒤집기와 당나무 림보, 한지 대형 젠가 등을 즐길 수 있는 전주 한지 운동회를 비롯해서요, 다양한 한지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또 제32회 전국 한지 공예대전 수상작과 초대 작가 작품, 제6회 전국 어린이 한지 미술대회 수상작 등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한중일 전통 종이 후계자들이 교류하는 삼국지향 프로그램과 한지를 활용한 다양한 상품을 선보이는 비즈니스 판매 공간도 마련돼서요. 전통 소재인 한지가 현대적으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30회 전주 한지 문화축제는 10월 8일부터 10일까지 한국 전통문화전당에서 열리며 관람은 무료입니다. 음악 한곡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위수, 지나간 여름을 안타까워하며, 안타까워 마. 지나간 여름을 안타까워 마. 아, 네. 음악이 잘못 나갔네요. 다시 들리겠습니다. 위수, 지나간 여름을 안타까워 마.

네, 위수 지나간 여름을 안타까워마. 네, 듣고 왔습니다. 지나간 여름을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성큼 다가온 가을을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전주의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공모전 소식을 좀 전해드릴게요. 전주의 영화 드라마 촬영지와 숨은 명소를 짧은 영상으로 소개하는 청년 숏폼 공모전이 열립니다. 사단법인 전주영상위원회는 전주시 관광 활성화와 새로운 로케이션 장소 발굴을 위해서요. 2026 스팟 인 전주 전주 청년 쇼폼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공모 주제는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데요. 먼저 전주 지역 영화 드라마 촬영지를 재치 있게 소개해서요.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영상 또는 영상 촬영 배경으로 활용하기 좋은 전주에 잘 알려지지 않은 장소를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출품작은 30초 이상 60초 미만의 세로형 숏폼 영상으로 제작해야 합니다. 참가 대상은 국적과 관계없이 전북 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도내 대학에 재학 중인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입니다. 개인 또는 3명 이하의 팀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10월 16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전주 영상위원회 공고문에서 신청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에 작품과 함께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번 공모전에서는요, 내국인과 외국인 부문을 합쳐 모두 20편을 선정해서 상금을 드리는데요. 총 상금은 900만 원이네요. 내국인 부문 대상 한 편에는 200만 원, 저우수상과 우수상, 장려상 등에는 상금도 주어집니다. 평소 영화와 영상 제작에 관심 있거나 다른 사람들이 소개하고 싶은 나만의 전주 명소가 있는 청년이라면 참여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세한 사항은 전주 영상위원회 촬영 지원팀 070-8766-85852, 070-8766-8252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내가 발견한 전주의 매력을 짧은 영상으로 소개하는 또 영상 공모전이 하나 더 있는데요. 전주관광재단이 2026 전주관광 홍보 숏폼 영상 공모전을 열고 있습니다. 전주관광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요. 미식관광시험이나 관광명소 소개 두 부분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영상은 30초 이상 60초 이하의 세로형으로 제작해야 하고요. 접수 마감이 얼마 안 남았네요. 10월 8일 목요일 오후 4시입니다. 두 부분에서 모두 6작품을 선정해서요. 각 부분 1등에는 100만 원, 2등에는 50만 원, 3등에는 30만 원을 수여한대요. 1등 수상작 중 베스트 한 작품에는 상금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되고요. 자세한 내용은 전주관광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주관광재단 063-286-3956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전주시가 시민들의 인생책과 그 책에 얽힌 이야기를 모아 기록하는 가치서가 1949 프로젝트를 운영합니다. 가치서가 1949는 오래도록 마음에 남은 책이나 삶의 방향을 바꿔준 책, 소중한 추억이 담긴 책과 그 이야기를 모아서요. 전주의 독서 문화를 기록하는 시민 참여형 아카이빙 사업입니다. 사업명에 들어간 숫자 1949는 전주의 첫 도서관이 문을 열고 전주시라는 공식 명칭이 처음 사용된 해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전주시는 이에 맞춰 시민들의 인생책과 이야기 1949견을 모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전주 시민은요, 전주 도서관 누리집 가치서가 1949 게시판에 자신의 인생책과 그 책에 얽힌 이야기를 작성하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주시립도서관 063-230-1840 또는 1862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상 오늘의 전주 소식이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는요, 우리 지역의 다양한 행사나 모임 활동을 홍보해드리고 있습니다. 소식을 알리고 싶거나 협찬이나 광고를 하고 싶은 분들은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063-252-0935로 전화 주시거나 jcfm935@gmail.com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 듣겠습니다. Way with us, seasons.

네, 웨이브 투어스 시즌스 듣고 왔습니다. 어느새 이제 끝을 마취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은 10월의 첫자락에서 가을 하면 떠오르는 풍경과 단어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높아진 하늘, 선선한 바람, 조금씩 색을 바꿔가는 그런 나뭇잎처럼 우리 주변에는 이미 가을이 천천히 깊어지고 있습니다. 바쁜 하루를 보내다 보면 이런 계절의 변화도 그냥 지나치기 쉬운데요. 이번 주말에는 잠시 걸음을 늦추고 하늘도 한번 올려다보고 곁에 있는 사람과 가을 풍경도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괜찮겠죠? 좋은 음악 한 곡, 따뜻한 커피 한 잔, 천천히 걷는 산책길처럼 평범한 순간 하나가 우리 하루를 충분히 찬란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10월에도 그런 찬란한 순간들이 많이 쌓이길 바랍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93.5MHz 93호 라디오 전주원, 오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곡은요, 나상현 씨 밴드의 찬란입니다. 여러분, 찬란한 하루 보내세요.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1: 공익광고 협의회.

DSB 메아리.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DSB 회원들이 활동하는 방송을 들으시겠습니다.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고 했어요. 미리 정해진 삶은 없습니다. 태어나서 자기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20년 넘게 공부하고 직장에 들어가 조직의 요구대로 살고 정작 하고 싶은 일보다 해야 할 일을 하며 살아왔죠. 그러던 어느 날 시니어가 됩니다. 즐거움과 어려움 속에서 갈망하는 것이 인생이지요. 삶은 군더더기를 걷어내고 일상은 명료하게, 행복은 단순하게, 사랑은 가까이, 가족과 따뜻한 저녁 식사를 보내기 위하여 오늘도 최선을 다하며 하루를 보내고 있지요. 몸은 더워도 마음만은 시원한 느낌으로 창문을 열고 맑은 하늘 바라보면서 오늘도 즐거운 마음으로 음악 여행을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식입니다. 지금 이 방송은 처음처럼이라는 주제로 DSB 방송국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을 전주 공동체 라디오 FM 93.5MHz를 통해 청취하고 계십니다. 편안한 마음이신가요? 걱정이 있으시면 걱정을 내려놓으세요. 걱정에서 해결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삶은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인가 아닌가, 내가 개입해서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일인가 아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철저하게 외면하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기술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고 있다는 안심과 함께 따스한 햇볕 속에서 정우의 음악 한 곡의 즐거움은 우리의 고민을 조용히 녹여줄 것입니다. 싱그러운 노래 한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유익종의 사랑하는 그대에게.

인생은 한 폭의 드라마라고 했어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 자신이고, 내 인생의 감독도 나 자신이고, 연출의 주인공도 나 자신입니다. 내 삶이 슬픈 영화인가요? 밝고 찬란한 그림 같은 화폭인가요? 누가 뭐래도 내 삶의 광장은 어느 누구도 간섭이나 침해할 수 없는 고유한 영역입니다. 들꽃 같은 인생일지라도 자신감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의미와 가치를 갖고 즐겁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노래 한곡 들려드리겠습니다. 김광석의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내 상처는 크고 남의 상처는 작게 보이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지만 상처 원근법을 삶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갈망, 더 높은 의제가 남아있다는 생각, 뭔가 놓치고 있다는 속삭임, 이것은 삶의 불만을 나타내는 불규정적 인생이죠. 충만함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동안 내 인생은 행복과는 멀어진다고 봐요. 노래 한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인순이의 거위의 꿈.

자연의 시간은 힘들어도 그래도 오늘은 내 인생의 소중한 하루입니다. 내 인생이라고 부를 수 있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걸을 수 있을 때까지, 스스로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을 때까지, 가고 싶은 곳을 내 발로 갈수 있을 때까지, 그때까지가 진정한 나의 인생입니다. 인생의 자유는 서서히 줄어들고 아무것도 결정하고 선택할 수 없는 어느 날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끝을 바라보며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DSB 방송국에서 제작한 김정식의 처음처럼을 전주 공동체 라디오 FM 93.5MHz를 통해 청취하고 계십니다. 노래 한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정수라의 어느 날 문득.

사랑과 욕망은 복잡한 관계이죠. 사랑이 순간적 욕망으로 변하고 인간관계는 어두워지고 삶은 힘들어지겠죠. 인간은 모두 완벽할 수 없고 자연스럽게 욕망이 생기는 것은 불가피한 일입니다. 그러나 나를 초월하고 남을 이해하며 한 사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힘, 이 사랑의 힘이 필요하겠죠. 노래 한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임수정의 연인들의 이야기.

0: 인간의 생각은 너무나 바쁘게 움직이고 있지요.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볼 겨를도 없이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러나 자신의 신주에 따라 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신주에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생활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수많은 사람을 알고 관계를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과 고독일지 모릅니다. 세상은 사람 때문에 즐겁고 사람 때문에 힘들지요. 살다 보면 즐거울 때보다 힘들 때가 많거든요. 지금까지 처음처럼이라는 주제로 DSB 방송국에서 제작한 방송을 전주 공동체 라디오 FM 93.5MHz를 통해 전해드렸습니다. 이 시간 프로듀서 양태서, 진행의 김정식이었습니다. 오늘 또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 (목소리) 슬기로운 시니어 생활 쓰시생 김영 인사드립니다. 여러분은 길을 걷다 우연히 마주친 글귀에 발길을 돌려보신 적 있으신가요? 얼마 전 문득 스치는 산들바람에 잠시 고개를 들었을 때 전북대 가로등에서 피카소도의 발로리스의 여름이라는 현수막이 펄럭이고 있더군요. 홀린 듯 찾아간 전북 도립미술관에서 우리가 알던 피카소와는 또 다른 흙을 접한 피카소의 매력에 흠뻑 빠지고 말았습니다. 오늘은 도예가 피카소의 색다른 예술 세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946년 여름, 피카소는 우연히 들른 남프랑스 발로리스에서 만난 마두리 공방, 그곳에서 피카소가 호기심에 만들어 본 세 점의 흙을 정성껏 구워낸 공방 주인과의 인연은 이미 세계적 거장을 완전히 매료시켰고, 그곳으로 이주하여 피카소의 위대한 도예 인생이 시작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주 DSB 방송국이 제작한 김양의 슬기로운 시니어 생활을 전주 공동체 라디오 FM 93.5MHz를 통해 청취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카더가든의 나무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피카소의 소재 중 여인은 그의 삶과 예술의 원동력이었으며 화풍을 변화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적토 접시에 새겨진 자클린의 옆모습은 날카롭게 우뚝 솟은 콧날과 아몬드 모양의 큰 눈은 매우 매혹적이며 이제랍 자클린에서는 얼굴은 측면을 눈은 정면을 응시하듯 표현해 입체주의적 특성을 담고 있는데요. 그런 그녀의 마음을 얻기 위해 공방의 바닥에 분필로 장미를 그리며 정성껏 구애했다고 합니다. 피카소에게 도자란 단순한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둥근 표면과 독특한 질감의 흙이 가진 두께감까지 입체로 확장된 또 하나의 캔버스였죠. 그 위에 붓질을 더하고 깎고 유약을 입히며 도자기 표면 자체가 그의 자유로운 창작 공간이며 만질 수 있는 회화가 된 것입니다.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폴킴의 모든 날, 모든 순간.

스페인 출신 피카소에게 투우는 자신의 정체성이자 가장 역동적인 예술 주제였습니다. 9살 때 그린 투우 그림으로 인정받았고, 그 그림을 평생 간직했을 정도였죠. 투우장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삶과 죽음의 찰나를 포착하고, 둥근 접시는 그대로 투우장이 되었으며, 우아한 투우사의 기술과 돌진하는 황소의 모습, 황소에게 창을 찌르는 결정적인 장면 등을 8개의 접시 세트에 담아냈습니다. 적재에 나랑 같이 걸을래? 노래 한곡 듣고 오겠습니다.

주전자의 손잡이는 동물의 뿔이 되고, 둥근 접시는 여인의 얼굴로 변신하며, 시선을 옮길 때마다 켄타우로스, 올빼미, 여인의 모습이 교차하며, 하나의 작품 안에서 수많은 시선이 공존합니다. 같은 모티브를 조금씩 다르게 변주하며 피카소의 놀라운 조형 세계를 보여줍니다.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한올 세봄의 또한 계절이 갑니다.

네 개의 얼굴이 그려진 아즈텍 화병은 둥근 화병을 변형해 얼굴 위로 손잡이를 만들고 동그란 아랫부분에 네 개의 얼굴을 연결해 한 면의 얼굴이 바로 다음 얼굴에 눈과 중첩되게 표현함으로써 피카소 특유의 회화적 특징을 잘 드러냅니다. 입체적 화병을 변형시켜 부엉이의 눈과 날개, 깃털과 꼬리의 강렬한 색채와 아랫부분 검은 얼굴의 이중적 시선은 스크래치 기법을 표현해 부엉이와 사람의 모습을 혼합시켰으며, 손잡이는 새의 날개이면서 사람의 팔로 표현해 완전히 탈바꿈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변주를 줍니다. 현서에 얼마나 기다려야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피카소는 흔하고 보잘것없는 일상의 기물에 예술적 생명을 불어넣어 승화시키며 사람들의 삶의 한복판으로 일상의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소비되고 스며들기를 꿈꿨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가 60세가 넘어서 도예를 시작했음에도 수많은 작품을 남겼다는 점입니다.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기에 늦은 나이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멀리 가지 않고 우리 지역에서 편안하게 피카소의 작품을 또 그간 잘 알려지지 않은 도자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좋은 기회에 감사드리며 여러분들 또한 기회가 된다면 전북 도립미술관을 찾아 혼자만의 사색의 시간과 피카소의 작품 세계를 경험해보는 도전을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주 DSB 방송국이 제작한 김양의 슬기로운 시니어 생활을 전주 공동체 라디오 FM 93.5MHz를 통해 청취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슬기로운 시니어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아이유의 매일 그대와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제작 변생의 양태석, 진행의 쓸시생 김양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0: 네.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방송 다양성을 말하다. 오늘 주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눌 출연자를 소개합니다. 여러분은 피트니스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다이어트, 근육질의 몸매, 건강, 그리고 여름 등 참 다양한 것들이 떠오를 것 같은데요. 오늘은 피트니스의 열정을 가득 안고 열심히 살아가는 시민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저는 전주에서 퍼스널 트레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오양미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피트니스 열정을 가득 안고 살아가는 시민으로 소개해드렸는데 적절한 표현이었나요?
1: 오, 네, 좋아요. 저는 하루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헬스장에서 보내면서 수업도 하고 제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운동이 직업이라기보다는 제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된 것 같아요.
0: 네.
1: 저는 피트니스 열정을 안고 간다는 살아간다는 표현이 저랑 잘 맞는 것 같아요.
0: 네. 365일 피트니스만 생각하시는 거 맞습니까?
1: 네.
0: 네, 라디오 방송 처음이시죠?
1: 네, 처음이요. 그래서 처음이다 보니까 긴장도 되고 걱정도 조금 됐는데 막상 스튜디오 보니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0: 아, 분위기는 좀 괜찮으신가요? 인테리어랑?
1: 네.
0: 네. 그 처음 오신 분들 말씀 들어보면은 저희 스튜디오 따뜻한 분위기라고 그런 말씀해 주시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1: 네, 들어왔을 때 되게 따뜻한 느낌이 있어요.
0: 감사합니다. 에어컨 온도도 적절하죠?
1: 네. 시원해요.
0: 네, 네. 자, 오늘 방송에 출연하게 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1: 네.
0: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죠?
1: 아, 제가 트레이너 일을 하고 있지만 필라테스 자격증도 있어요. 자격증 준비하면서 친해진 언니가 필라테스 강사로 여기 방송에 먼저 출연을 하고 언니가 소개해줘서 좋은 기회로 출연하게 됐어요.
0: 네, 지난번 출연하셨던 필라테스 강사 문지윤님
1: 네.
0: 또 소개해 주셔서 오늘 또 함께하게 됐습니다.
1: 네.
0: 필라테스 강사 자격증도 있으신 거예요?
1: 네, 맞아요.
0: 아, 그리고 지금 PT.
1: 네,
0: 퍼스널 트레이너
1: 네.
0: 그 자격증도 있으시고
1: 네.
0: 두 개나 있으시네요.
1: 네, 두 개나 있어요.
0: 네, 알겠습니다. 긴장을 풀 겸 간단한 질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는 전주인 맞습니까?
1: 네, 지금은 전주인 맞아요.
0: 전주에 사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1: 저는 지금 8년 정도 됐는데 처음에는 이제 타지 전광 영광에서 왔어요.
0: 전남 영광?
1: 네.
0: 영광하면 굴비지 않습니까?
1: 맞아요. 굴비.
0: 영광 굴비 맛있습니까?
1: 네, 굴비 진짜 맛있어요.
0: 저만의 편견일 수 있는데 영광 군이죠?
1: 네, 영광 군.
0: 군민들은 실제로 굴비 많이 드시나요?
1: 네. 굴비집이 근데 워낙 많다 보니까 편하게 좀 쉽게 접근해서 먹을 수 있어요.
0: 아, 굴비 식당이 많이 있으니까?
1: 식당도 있고 굴비 파는 것도 많아서 저희는 식당 가서 먹는 것보다
0: 네.
1: 집에서 많이 구워 먹고
0: 사와서
1: 네.
0: 전남 갈 일이 있으면 영광군 꼭 한번 들려봐야겠네요.
1: 네.
0: 네. 자, 9년 되셨다고 하셨죠?
1: 네.
0: 네. 그러면 전주에 살아보니 이것 하나는 정말 좋더라는 것이 있다면 한 가지만 소개 부탁드립니다.
1: 저는 덕진공원이 좋은 것 같아요. 전주가 도시이긴 하지만 가까운 곳에 편하게 걷고 산책할 수 있는 공원이 있다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0: 아, 덕진공원.
1: 네.
0: 주 몇 회 정도 가시나요?
1: 저는 자주는 못 가고 시간이 날 때 한 달에 한 두세 번 정도 네. 가는 것 같아요.
0: 사는 곳이 서신동이라 들었거든요.
1: 네.
0: 운동하시는 분이고 하니까 서신동에서 충분히 걸어서도 운동 겸 갈 수 있잖아요.
1: 걸어서도 가고 차 타고도 가고 뭐 저녁에 잠깐 드라이브도 가고 그렇게 해요.
0: 또 요즘 다시 저기 뭡니까? 뭐 리모델링이라고 해야 되나요? 재개발이라고 해야 되나요?
1: 네.
0: 새로 단장하면서
1: 네.
0: 야경.
1: 야경 너무 멋있어요.
0: 밤에 그 나무로 만든 다리인가요?
1: 네.
0: 거기에 불빛들이 너무 예쁘게 났더라고요.
1: 네. 바다 이렇게 비춰가지고 네. 저녁에 가면 너무 예뻐요.
0: 아, 저녁에 가시는 걸 선호하세요? 아니면 낮에 가는 걸 선호하세요?
1: 지금은 날씨가 조금 더우니까 지금은 저녁에 가는 걸 추천해요.
0: 그러네요. 오양미님과 지금 녹음 방송하고 있는 날이 8월 한 21일 정도 되죠?
1: 네.
0: 네. 아직 한참 더울 때여서
1: 네.
0: 덕진공원 간다면 저녁 때 가는 네. 걸 추천드립니다.
1: 네.
0: 아, 그리고 제가 이걸 여쭤본다는 깜빡했네요. 전남 영광에 사시다가
1: 네.
0: 전주로 오신 이유?
1: 아, 전주로 오게 된 이유는
0: 네.
1: 제가 운동을 너무 좋아했는데 이제 계기로 그 지인분이 소개로 이제 전주로 오게 됐어요.
0: 전주에 있는 지인분이
1: 네.
0: 피트니스 하고 계신 분이
1: 네, 맞아요.
0: 스카우트네요?
1: 네, 스카우트예요.
0: 아, 그만큼 잘 하고 그쪽에서 잘 하고 계셨으니까는 스카우트 당하신 거잖아요.
1: 네. 맞아요.
0: 실력 있는
1: 같이 한번 해 보자.
0: 네.
1: 잘할 것 같다. 잘 맞을 것 같다 해 가지고 제가 이제 전주로 왔어요.
0: 몸값 비싸게 받고
1: 이제 앞으로 비싸게 받아간다는 가정하에.
0: 네, 아 그러시군요.
1: 네.
0: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준비한 뉴스 듣고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2: 우클릭 두 번째 검색어는 보디빌딩 대회 휩쓴 80살 몸짱 할머니입니다. 탄탄하게 잘 갈라진 근육이 마치 빚어놓은 듯 근사하죠. 올해 80살인 임종소 씨가 최근 열린 WNC 시그니처 보디 피트니스 대회 시니어부에서 비키니 부문 1위를 차지해 화제입니다. 임 씨는 척추관 협착증을 앓은 뒤 재활을 위해 2018년부터 체육관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운동을 한 지 석 달 정도 지나자 체육관 측에서 보디빌더 대회 참가를 권유했고 지금까지 여러 대회 출전하면서 화려한 입상 경력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외신에까지 소개될 정도로 이른바 몸짱 할머니로 유명해지자 시니어 모델로도 활동하고 있다는데요. 누리꾼들은 나의 노년도 저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나이 때문에 뭘 못하겠다는 생각은 역시 핑계. 이 기세로 세계 무대까지 접수해주세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0: 네, 앞서 자기소개에서 언급이 됐습니다만 오늘 출연하신 오양미님은 전주 시민이자 피트니스 강사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해서 오늘 방송은 피트니스 관련 궁금한 점을 여쭤보고 출연자가 자유롭게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사전에 여러 개의 질문 드렸는데 어렵진 않으셨어요?
1: 네.
0: 완벽하게 준비해 오셨다는 말씀? 자, 그럼 첫 번째 주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바로 피트니스 시작하다입니다. 이것부터 여쭤볼게요. 피트니스란 무엇인지 혹시 정의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1: 피트니스는 단순히 살을 빼거나 몸을 만드는 운동이라고는 생각하진 않아요. 근력이나 체력을 키우면서 내 몸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까지가 피트니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수업을 하면서 회원님들께 예전보다 체력이 많이 좋아졌어요 하시거나 주변에서 자세가 좀 예뻐졌다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시면 전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피트니스는 내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0: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이 있잖아요.
1: 네, 그렇죠? 맞아요.
0: 양미님 저기 정신도 건강하시죠?
1: 네. 운동하면서 멘탈이 엄청 좋아졌어요.
0: 그럼 이어서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피트니스를 시작한 계기 정말 네. 궁금합니다.
1: 네. 저는 원래 병원 행정직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때는 운동이 직업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0: 네.
1: 저는 자세도 안 예쁘고 체형도 좋은 편이 아니었는데 그리고 또 제가 먹는 거를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굶어서 살을 빼는 것보다 먹고 싶은 거 많이 먹으면서 건강하게 예쁘게 한번 몸을 만들고 싶어서 운동을 시작하게 됐어요.
0: 아, 그러니까 원래 처음부터 저기 네. 트레이너, PT, 퍼스널 트레이너가 아니셨다는 말씀이신
1: 네,
0: 거예요?
1: 네, 원래 병원을 다니면서
0: 네네.
1: 이제 운동을 좋아하는 병원 근무자였어요.
0: 아, 행정직 근무,
1: 네.
0: 먼저 사회 근무 활동 그걸로 시작하신 거네요?
1: 네, 이제 학교를 그쪽으로 나와가지고 네, 일을 병원에서 했어요.
0: 아, 그러다 취미로 이제 피트니스 하시다가 지금까지 이제 연결된 걸로?
1: 네.
0: 아. 아니, 저는 예상도 못했습니다. 처음부터 이제 이쪽 운동 쪽에
1: 네.
0: 해오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1: 네.
0: 그러면 저기 피트니스 하시기 전에 뭐 다른 운동이나 뭐
1: 네.
0: 취미로라도?
1: 아, 저는 대학교 때부터 이 헬스를 계속 좋아했고 관심이 있었는데
0: 네네.
1: 이제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병원에 다니면서 이제 자격증 공부를 하고 병원 다니고 퇴근하고 트레이너 일을 하고
0: 네.
1: 이런 식으로 같이 병행했었어요.
0: 아, 병에
1: 네.
0: 아, 투잡을 하신 건가요?
1: 맞아요. 투잡했어요.
0: 그렇군요. 자, 그러면 취미로 계속 하실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1: 네.
0: 뭐 본업 있고 뭐 피트니스든 다른 스포츠든 취미로들 많이 하시잖아요.
1: 네, 맞아요.
0: 그런데 이게 직업으로 이렇게 직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1: 네.
0: 그런 전환점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1: 회원님들 운동도 알려드린 것도 너무 재미있고 또 회원님들이 조금씩 변하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일을 제가 정말 좋아하는구나. 확신이 생겨가지고 병원을 그만두고 아 이제 트레이너를 본격적으로 하게 됐어요.
0: 그러면 네. 지금 현 시점에서
1: 네.
0: 병원에서 이제 사무직 근무했을 때와
1: 네.
0: 지금 이제 PT 강사로
1: 네.
0: 하고 계실 때 어느 쪽이 더 만족스러우신 것 같으세요?
1: 저는 삶의 만족도는 지금 현재 너무 만족해요.
0: 아, 지금 네. 하고 계시는 일?
1: 네.
0: 아, 수입 면에서도 좀.
1: 전체적으로 다 만족하고 있어요.
0: 아, 그래요?
1: 네.
0: 이야, 그럼 자기 천성, 그 천직을 만난 거네요?
1: 네. 저는 천직을 만났다고 생각을 해요.
0: 네. 자, 그럼 피트니스 강사의 하루 일과.
1: 네.
0: 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개인 운동도 하실 거고,
1: 당연하죠.
0: 뭐 루틴으로 하시는 운동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1: 네.
0: 그다음에 이제 회원분들
1: 네.
0: 뭐 가르치기도 하시고 하루 일과가 좀 어떻게 되시나요?
1: 저는 회원님들 스케줄에 맞춰서 예약제로 수업을 하고 있는데 하루 일과가 매일 조금씩은 달라요.
0: 네.
1: 뭐 아침 6시에 수업하시는 회원님이 있는 날에는 좀 하루 일찍 시작하고 또 수업이 없는 날에는 제 운동도 하고 회원님들 관리도 하고 또 이제 제 운동하면서 공부도 꾸준히 하고 있어요.
0: 공부를 하시면 어떤 공부?
1: 회원님들마다 다 체형도 다르고 뭐 이제 뭐 허리 아프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0: 네네.
1: 그에 따른 또 공부도 하고
0: 아.
1: 아직도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해요.
0: 아, 맞춤형 이제 PT를 해주시는 거니까
1: 네.
0: 회원분들의 이제 체형이 어떻고
1: 맞아요.
0: 몸이 좀 어디가 불편하신가
1: 네.
0: 그걸 일일이 또 공부해서 알아야 또 이렇게 코칭하고 트레이너 할 수 있으니까
1: 네, 맞아요.
0: 그러신 거잖아요. 아, 그러면 저기 일과가 몇 시에 시작되시는 거세요? 아까 아침에 뭐 네. 6시 말씀하셔가지고
1: 가장 빠른 날은 아침 6시 수업이에요.
0: 아, 그건 이제 그 회원분이 희망해서.
1: 네, 이제 회원님들하고 스케줄 이제 이동적으로 잡으니까.
0: 네네.
1: 뭐 어떤 날은 아침 6시도 하고, 또 어떤 날은 오후에도 하시고, 이런 식으로 유동적으로 예약제로 수업을 해요.
0: 그럼 밤 늦게까지 하시면 몇 시에 끝나시는 거예요?
1: 저는 이제 퇴근이 마지막 수업이 네. 10시 반이면, 11시 20분에 끝나요.
0: 아. 아침 네. 6시에 시작해서
1: 네.
0: 끝나는 시간이 밤 11시 넘어서
1: 네.
0: 끝나시는군요.
1: 그 중간중간에 수업이 없으면 이제 제 뭐 운동도 하고
0: 네.
1: 하기 때문에 여유도 있어요.
0: 아, 휴식도 좀 취하고 네. 하시니까 네, 그러시군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의 마지막 질문 여쭤보겠습니다. 남성 피트니스 강사 많으시고 여성 피트니스 강사분도 많으시잖아요.
1: 네.
0: 여성 피트니스 강사를 바라보는 주변의 시선은 좀 어떠세요?
1: 요즘은 예전보다는 운동하시는 여성분들이 많아져서
0: 네.
1: 트레이너에 대한 시선이 많이 좋아졌어요. 주변에서도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멋있다, 좋아하는 일을 해서 그런지 즐거워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주변 시선을 지금 긍정적으로 느끼고 있어요.
0: 아, 네. 지금 여성 피트니스 강사분들도 많아지셨죠?
1: 네, 많아졌어요.
0: 과거에 비해서?
1: 저 처음 전주 왔을 때는
0: 네.
1: 이렇게 많진 않았는데 지금은 전문적인 여성 트레이너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0: 아, 전주에도?
1: 네.
0: 그러면 양미님 저기 그 회원분들이
1: 네.
0: 그러니까 지금 여성 피트니스 강사로서
1: 네.
0: 그 남성 회원, 여성 회원 가리진 않으시죠?
1: 네, 저는 그냥... 남자 회원님들도 있고 여성 회원님들도 있고 다 있어요.
0: 여성 저기 피트니스 강사라고 하셔가지고 여성 회원님만 가르치거나 그런 건 아니시죠?
1: 네, 근데 이제 여성 회원님 비율이 조금 더 높아요.
0: 아,
1: 네.
0: 여성 회원님들이 희망해서 그런 것도 있죠.
1: 네, 이제 저를 찾아보고 오셔가지고
0: 네네.
1: 또 소개도 있고
0: 그래서
1: 저는 남자 회원님도 있지만 여자 회원님들의 비율이 조금 더 높아요.
0: 그럼 회원님들 입장에서도 예를 들어서 제가 남성 이제 회원인데
1: 네.
0: 피트니스 센터 가서 이제 양민님께 배우고 싶다라고 하면 양민님께 배울 수도 있는 거죠? 남성이라 하더라도?
1: 네, 네 맞아요.
0: 네. 먼저 떠오른 게 건강한 이미지가 저는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1: 네.
0: 건강하다.
1: 네.
0: 실제 건강하시죠?
1: 저는 정말 건강해요.
0: 아, 딱 봬도 건강해 보이세요.
1: 네.
0: 키도 있으시고. 힘들겠다라는 좀 시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1: 힘들겠다. 예전에는 힘들 수 있겠지만 뭐 지금은 제가 운동하면서 제 체력을 관리하니까 저는 제 체력은 너무 좋아요. 잘 그렇게 많이 힘들진 않아요.
0: 회원분들 좀 응대하는 부분도 좀 있잖아요. 쉽지 않을 것 같아서.
1: 처음에는 이제 힘들었지만 제가 이제 연차가 쌓이니까 좀 많이 좋아졌어요.
0: 아, 참 자기 체력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회원분들, 손님분들이잖아요.
1: 네, 맞아요.
0: 그분들 한 분 한 분 응대해 나가는 게 네. 이게 이제 뭐라고 합니까? 화법도 중요하고 참 뭐 즐겁게 하는 일이지만 좀 힘든 것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뒤에 가서 또 다시 한번 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해 주셔가지고 첫 번째 주제 피트니스 시작하다 마무리할까 하는데 혹시 못한 말씀 있을까요?
1: 아, 네. 저는 제가 좋아해서 시작한 운동이 직업이 돼가지고 제 회원님들이 도움이 된다는 게 정말 기뻐요. 그래서 운동을 처음 시작하시는 회원님 보면 저도 처음 했을 때가 많이 생각이 나가지고 처음부터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다 보면 몸도 변하고 체력도 좋아지니까 운동의 재미를 다 같이 느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0: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신청해 주신 곡이 있어서 노래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1: 네.

0: 네, 오양미님이 신청해주신 첫 번째 신청곡 소녀시대의 힘내 듣고 왔습니다. 소녀시대는 언제까지 소녀시대일까요, 양미님?
1: 저희한테는 영원히 소녀시대일 것 같아요.
0: 오, 그러네요. 이 곡을 신청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1: 저는 운동하면서 노래를 많이 듣는데요.
0: 네.
1: 병원을 하면서 자격증 공부하고 퇴근 후에는 트레이너를 같이 했던 시기가 있는데 그때 이제 힘들어도 조금만 힘내보자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0: 네.
1: 지금은 제가 회원님들께 할 수 있어요. 조금만 더 해볼게요 하면서 힘을 드리고 있어서 저한테도 의미가 있는 노래여서 지금 무언가 뭐 도전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힘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이 노래를 신청하게 됐어요.
0: 아, 그렇군요.
1: 네.
0: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주제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피트니스의 매력입니다. 피트니스의 매력은 무엇이길래 피트니스의 세계에 빠져 즐겁게 살아가고 계실까요? 이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피트니스의 매력은 이것이다.
1: 저는 피트니스의 가장 큰 매력은 노력한 만큼 변화가 보인다는 것 같아요. 꾸준히 하다 보면 체력도 좋아지고 또 몸도 변하고 예전에 못했던 운동도 하나씩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신감도 생겨요. 저는 이렇게 몸뿐만 아닌 마음까지 건강해지는 게 저의 피트니스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 마음까지 건강해지는 거. 그리고 자신감 말씀해 주셨잖아요.
1: 네, 맞아요. 자신감.
0: 네, 뭐라고 해야죠? 저기 다이어트에 성공하셨던 분들도 자신감을 막 이렇게 뿜뿜하시고,
1: 네.
0: 헬스 이제 피트니스 운동하셔가지고 이제 근육.
1: 네.
0: 잡히고 라인 잡히고 하시면은
1: 네.
0: 자신감 있어서 옷도 좀 이렇게 과감하게 입고 그러잖아요.
1: 네, 제 회원님들도 이제 운동복을 사는 게 더 많아졌다고 하세요.
0: 아, 뽐내고 싶어서.
1: 네.
0: 아, 자신감이 생긴 거잖아요.
1: 네, 자신감이 뿜뿜 생기시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맞아요. 아마 운동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비단 피트니스만이 아니더라도 다른 운동하면서 이제 살도 좀 빠지고 몸이 좀 이렇게 근육질이 좀 생기고 라인이 쫙 잘 갖춰지면 옷 그 핏이라고 합니까?
1: 네, 맞아요. 옷핏이 아예 달라요.
0: 달라지잖아요.
1: 네.
0: 그러면서 참 자신감을 얻게 되는 것 같아.
1: 네.
0: 자신감을 얻게 되면 또 사회생활 함에 있어서도 좀 힘이 나고 과감해지잖아요. 열심히 하게 되고.
1: 네, 맞아요.
0: 자신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뭐 오양민님 같이 계속해 운동하고 계신 분들
1: 네.
0: 인내가 있어야 하잖아요.
1: 인내심 중요하죠.
0: 그걸 그 꾸준히 계속 운동해 나가셔야 하잖아요.
1: 네.
0: 참 그게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음식 같은 경우도 먹고 싶은 거 참아가면서
1: 네.
0: 또 운동은 매일같이 꾸준히 하셔야 하잖아요.
1: 맞아요.
0: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인내심,
1: 네.
0: 절제력
1: 네.
0: 그런 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떠세요? 실제적으로 본인의 사례를 좀 보시면.
1: 하다 보면 인내심도 당연히 길러지고 절제력도 생기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몸도 변하고 하니까 더 노력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0: 아, 내가 네. 참고 운동한 만큼 결과물이 나오니까.
1: 맞아. 변화가 보여서.
0: 아, 동기부여가 되는 네. 거네요. 그러시군요. 네. 그럼 이제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피트니스 강사하시면서 대회 출전도 하신 걸로 들었습니다.
1: 네, 대회도 출전했어요.
0: 피트니스 강사분들에게 대회 출전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1: 저는 대회를 출전하면 좋지만 대회 출전이 꼭 필수라고는 생각하진 않아요. 대회를 준비하면서 식단이나 운동을 정말 체계적으로 하다 보면
0: 네.
1: 제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직접 경험할 수 있어요. 그 경험 덕분에 저는 지금 회원님들께 지도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저한테 대회 출전은 트레이너로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었던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0: 아, 수련의 과정 같은 거네요?
1: 네, 그럴 수 있어요.
0: 그럼 궁금한 게 그 여성분들이 나가는 대회는 대체 어떤 대회를 나가시는 거예요?
1: 대회도 이제 좀 여러 개 있는데
0: 네네.
1: 저는 이제 비키니 종목으로 해가지고
0: 네.
1: 그 좀 약간 바디빌딩의 예쁜 몸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을 하는 건데
0: 네네.
1: 그 대회로 출전을 했어요.
0: 비키니?
1: 네, 비키니도 있고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종류가 나뉘는데
0: 네네.
1: 제 체형에 맞게 저는 이제 비키니로 출전을 했어요.
0: 아, 본인 체형에 맞게 나갈 수 있는 또 여성분들의 대회가 있으신 거예요?
1: 네, 이제 나가도 뭐 피트니스 모델
0: 네.
1: 이런 식으로 있기도 하고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0: 그때 좀 성적 여쭤봐도 네. 되나요?
1: 아, 네. 그래도 저는 이제 첫 대회 때 좋은 성적을 가지고 와가지고 네. 두 번째 대회도 또 좋은 성적도 가지고 오고.
0: 이야. 그러면 앞으로 계속 저기 대회 어떻게 고려하고 계시나요? 어떠신가요?
1: 저는 이제 몸을 조금 더 예쁘게 만들어서 대회는 앞으로 꾸준히 나가고 싶어요.
0: 아, 비키니 쪽으로?
1: 네, 비키니도 그렇고 뭐 이제 새로 생긴 종목도 있는데 네네. 그런 종목도 저랑 말 잘 맞다면 한번 참가해보고 싶어요.
0: 오, 그리고 식단 조절 말씀해 주셨잖아요.
1: 네.
0: 대회 출전을 앞둔 선수분들 식단 어떻게 관리하세요? 만드시기도 하고 막 그런다면서요.
1: 우선은 닭가슴살, 생 닭가슴살을 사요.
0: 네.
1: 그래서 삶아요.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은 가벼운 소금 정도만 찍어서 네. 뭐 고구마나 밥이나 너무 자극적이지 않게 먹어요.
0: 그걸 저기 반복해서 드신다면서요?
1: 네. 거의 한 마지막 때는 계속 똑같이 반복해서 먹어요.
0: 물리지 않으세요?
1: 회원님들은 저한테 물린다고 하는데 네네. 전 이게 이제 직업이라 그런지 그냥 맛있게 잘 먹어요.
0: 아, 담담하게 그냥 받아들이시는 거네요.
1: 전 사실 그냥 먹는 걸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0: 아, 네. 어떤 것이든.
1: 네, 어떤 것이든 먹는 걸 좋아해요.
0: 천직이네요.
1: 이제 먹는 거 보면은 되게 닭가슴살을 맛있게 먹는다고 그래요.
0: 네네.
1: 저한테는 맛있어요.
0: 닭가슴살만 드시면 퍽퍽하기도 한데.
1: 네.
0: 이게 간을 안 맞추고 드신다는 거잖아요.
1: 이제 대회 때는 간을 좀 적게 해서 먹고 지금은 이제 김치랑도 먹으니까 또 네. 맛있어요.
0: 아. 그러면 대회 제가 궁금한 게 많아서.
1: 네.
0: 그러면 그 대회 출전하실 때 뭐 몸무게 같은 거 체중 등급이 있습니까? 혹시 아니면은 그냥
1: 저는 이제 급이 나뉘는 것도 있는데 네네. 저는 이제 키로 해가지고 나가요.
0: 키?
1: 네. 그래서 작은 키, 중간 키, 큰 키 이렇게 해서 나가서 네네. 거기서 1등을 해서 이제 최종에서 이제 만나요. 그래서 몸무게보다는 이제 키로도 많이 나뉘고 네. 또 남자분들은 몸무게로도 많이 나뉘기도 해요.
0: 아, 그 양미님이 나가셨던 비키니 그 대회에서는 키로 이렇게
1: 네.
0: 예를 들어서 뭐 170cm 이하
1: 네, 맞아요.
0: 이상 이렇게 나눠가지고 출전한다는 말씀이시죠?
1: 네.
0: 아,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회 출전을 하면서 이제 자기 몸 관리하고 또 운동 더 집중하고 하시는 그런 과정들을 겪게 되니까 이제 회원분들한테도 좀 더 잘 가르칠 수 있으신 거잖아요.
1: 네. 이제 회원님들 바디 프로필 찍을 때도 네네. 제가 이제 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먹으면 좋을지 약간 이제 더 제 경험을 많이 말씀드리죠.
0: 그렇죠. 네. 아무래도 강사님이시니까 네. 먼저 경험을 하셔야 또 네. 회원분들 지도할 수 있으니까.
1: 네.
0: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내가 좋아서 하는 정말 운동이지만 나도 운동하기 싫을 때가 있다.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이럴 경우 좀 어떻게 좀 극복하시나요? 뭐 나만의 멘탈 관리법?
1: 저는 당연히 운동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무조건 열심히 해야지가 아니라 네. 우선 헬스장에 가요.
0: 네.
1: 가서 일단 가자 이렇게 생각하고 막상 또 하기 싫었던 것도 가면은 좀 가볍게 하게 되고 또 근력 운동이 싫으면 유산소라도 하게 되고
0: 네.
1: 그러다가 또 유산소만 하면 다시 몸이 풀려서 막 근력 운동도 하고 싶고 신기한 게 우선은 일단 하면 하게 돼요. 그래서 완벽하게 하는 것보다 저는 이제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0: 아, 운동하기 싫지만 어쨌든 그 센터에 나간단 말씀이시잖아요.
1: 네, 무조건 나가요.
0: 나가면 또 어쨌든 할 수밖에 없고.
1: 네.
0: 아, 마음은 하고 싶지 않아도.
1: 네, 막상 가면 또 몸이 풀리면 또 하고 싶어요.
0: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1: 네.
0: 하기 싫어도 일단 그 장소에 가라.
1: 네, 우선 가야 돼요.
0: 가면 어떻게든 된다.
1: 네.
0: 저희 일반 회원들 입장에서도 이제 피팅 센터 끊어놓고 나서
1: 맞아요.
0: 마음이 아, 오늘은 뭐 비가 올 것 같아. 아니, 비가 와. 아, 네. 오늘 너무 더워. 뭐 이런저런 핑계로 또 안 가게 되잖아요.
1: 맞아요.
0: 근데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일단 센터에 가면 또 하게 되잖아요.
1: 네.
0: 그게 중요한 것 같아.
1: 그래서 저는 네. 회원님들한테 저희가 이제 샤워 시설이 있으니까 네. 우선은 씻으러라도 와라.
0: 아.
1: 네, 그렇게 말씀드리면 또 오면은 가볍게 뭐 유산소라도 하고 가고.
0: 네네.
1: 또 저희가 스트레칭 존이 있으니까 와서 몸만 풀고 가라.
0: 스트레칭 존?
1: 네. 그렇게만 말씀드려도 오시더라고요.
0: 아, 운동하기 싫어도 저기 자판기 커피 한 잔 흐르러 오세요.
1: 오, 네, 그런
0: 식으로.
1: 네.
0: 그러면 이제 회원분들 입장에서는 센터에 갔는데 다른 분들 운동 또 열심히 하고 계신 모습 보면은
1: 맞아요.
0: 아, 나도 안 할 수가 없다. 하여 또 그런 마음도 생기고.
1: 네.
0: 아, 어쨌든 양민님은 극복 방법이 어쨌든 간다.
1: 네, 우선 몸을 움직여야 돼요.
0: 센터에 간다.
1: 네.
0: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번 이거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 음식 드시는 거 좋아한다 하셨잖아요.
1: 네.
0: 폭식도 하세요?
1: 저도 폭식 정말 많이 할 때 많았어요. 예전에는 지금 많이 했지만 지금은 이제 절제력이 그래도 생겨가지고 폭식할 것 같으면 제가 어느 정도 정해놓고 먹어요.
0: 폭식한다는 수준이 양민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드시는 걸 폭식이라고 말씀하세요?
1: 저는 고기도 정말 많이 먹어요. 식당에 가면은 혼자 5인분 이상도 먹을 수 있어요.
0: 5인분?
1: 네.
0: 오. 아니, 운동하시는 분이니까 이제 좀 더 뭐라고 합니까? 식욕이 더 당겨서 뭐 그러실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1: 네, 정말 잘 먹어요.
0: 5인분?
1: 네.
0: 다른 취미?
1: 네.
0: 저기 빠지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1: 저는 다른 취미는, 취미보다는 다 취미가 뭐야 물어보면, 저는 이제 그냥 헬스가 가장 좋은 것 같아서, 취미라고 하면은 헬스. 그리고 조금 시간이 있으면 이제 노래 듣는 거 이런 거 좋아해요.
0: 그럼 그 외에 뭐 특별한 취미가 있는 건 아니시네요?
1: 네, 뭐 영상 같은 거 보면서 뭐 이제 뭐 멘탈 같은 거 관리하고 그런 식으로. 아, 취미는 전 한 번씩 그 절에 가서 108배를 하고 와요.
0: 에? 색다르다.
1: 네, 108배는 약간 저의 생각을 모두 정리해 줄 수 있고 한 번씩 갔다 오면은 힐링돼요.
0: 종교가 그쪽이세요? 아니면 그냥
1: 종교기도보다는 그냥 어렸을 때 부모님이 부처님 오신 날에 한 번씩 가면은 따라갔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가까운데 절 있으면 가서 108배 하고 와요.
0: 108배?
1: 네.
0: 진짜입니까? 108배?
1: 오, 네. 이거 그 돌리면서 하는 그것도 있어요.
0: 아니 그 운동이 되잖아요 또.
1: 네.
0: 이게 마음의 정화 더하기 또 이제 PT에서 강사분이시니까
1: 네.
0: 운동과 접목시키려고 108 저기 배 하시는 거 아니에요?
1: 그건 아닌데 하다 보니까 또 이제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0: 아, 색다르다. 저기 지우님도 그 스트레스 해소법 말씀하시면서 버스.
1: 아, 네, 언니 버스
0: 타고
1: 여행.
0: 종점에서 종점까지 가면서 이제 음악 듣는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 그거 들으면서 색다르다라고 느꼈는데.
1: 네.
0: 이야, 양민님도 정말 색다르네요.
1: 네.
0: 절에 가서 108배를 하신다.
1: 네.
0: 이야. 그러면 아까 그 폭식 저기 말씀하실 때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1: 네.
0: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나 또 간식 있으세요?
1: 전 최애 음식은 순대국밥이에요.
0: 순대국밥?
1: 네.
0: 아니, 어떻게 보면 운동하신 분에게는 좀 이게 안 좋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뭐 기름기 지방 뭐 그런 거에서?
1: 맞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최애 음식이 뭐 순대국밥, 뼈에 장구, 약간 이런 것들이에요. 한식.
0: 네, 한식. 네. 자주 가는 순대국밥집 있으세요? 상호명을 말할 수는 없지만.
1: 네. 네, 항상 뭐 저는 약간 좀 전주에도 많다 보니까 골고루 먹어보는 걸 좋아해요.
0: 아, 이 집 자주 다니면서. 든든한 순대국밥.
1: 네.
0: 좋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주제 마지막 질문. 피트니스 센터에서 많은 회원분들이 계시고 또 PT를 하고 계시면서 응대를 해나가고 계시잖아요.
1: 네.
0: 다양한 회원분들 계실 것 같아요. 다양한 성향에.
1: 네.
0: 그중에 회원님 이것만은 지켜주세요. 또는 회원님 이것만은 조심해 주세요라는 점이 있을까요?
1: 저는 회원님들께 무게에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려요.
0: 아, 네. 덤벨 같은 거, 밥, 이게 무거운 거 막 이렇게.
1: 맞아요, 맞아요. 근력 운동은 무조건 무겁게 해야 운동이 잘 된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는데,
0: 네.
1: 물론 무게도 중요하지만, 처음에는 자세와 자극이 먼저 오는지가 먼저예요. 그래서 자세가 잘못된 상태에서 무게만 올리면 부상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회원님들께 자극 먼저, 그 다음 무게,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선은 꾸준히가 정말 중요해요.
0: 네네네. 아니 저도 그 대학교 다닐 때.
1: 오, 네.
0: 한참 20대니까.
1: 네.
0: 예, 째낸다고 그러나요?
1: 오, 네. 째낸다.
0: 좋은 몸 저기 만들고 싶다. 여름 다가오고 하면 막 네.

0: 운동한 지 오래됐지만 네. 아직도 근육통도 있고 근데 이제 부상이 당하지 않으려면 네네. 조금씩 조금씩 올려가는 게 중요해요.
1: 단계별로?
0: 네.
1: 네. 그리고 그 회원분들 좀 기구 정리 잘 하시나요?
0: 안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말씀드려요.
1: 아, 직접?
0: 네. 가서 말씀드리면 잘 해주세요.
1: 상냥하게 말씀하세요? 아니면 아, 회원님 좀 정리하셔야죠.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나요?
0: 저는 이제 회원님한테 예. 이제 상냥하게 잘 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1: 기구 정리 중요하잖아요.
0: 맞아요. 너무 중요해요.
1: 그 잘 안 해두시면 이제 다른 분들 지나다니다가 걸려서 넘어져 다치기도 하시고.
0: 맞아요. 맞아요.
1: 그리고 좀 어떤 매너적인 게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회원분들한테 이런 네. 좀 매너는 갖췄으면 좋겠다.
0: 회원님들한테 매너? 운동할 때 이제 자기 주변 정리 아까 말한 것처럼 기구 정리 잘 하고 네. 뭐 기타 정리만 잘 하시면 회원님들은 잘 매너를 지키시는 것 같아요. 너무 큰 소리 내지 않거나 또 너무 어울려가지고 운동하거나 또 핸드폰 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운동할 때는 핸드폰만 잘 봐주시면 핸드폰 말고 운동을 잘 해주시면 좋아요.
1: 기구 독점하는 거 어떻습니까?
0: 맞아요. 그 기구 독점. 그 핸드폰을 만지다 보면 네. 기구를 독점하게 되니까 웬만하면 운동에 집중하는 게 좋아요.
1: 그렇죠. 네. 아, 핸드폰 보면서 운동하시는 게 뭐 달리기 같은 거 할 때는 볼 수는 있잖아요. 좀 지루하니까 앞에다.
0: 런닝하면서는 볼 수 있는데 네네. 근력 운동하면서 요새는 핸드폰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1: 근력 운동하면서도요?
0: 오, 네. 그래가지고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기구를 독점하신 분들이 좀 많아요.
1: 아니, 근력... 운동할 때만큼은 집중할 것 같은데
0: 하고 저희가 잠깐 쉴 때 네. 그때 핸드폰을 보시더라고요.
1: 아 그래요? 네. 과세를 못 참고? 아니 이게 스마트폰 중독이 참 심각한 것 같긴 해요.
0: 맞아요.
1: 양미님은 저기 핸드폰 많이 보세요? 어떠세요?
0: 저는 이제 회원님들 식단 관리랑 해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도 굉장히 자주 보는 편이에요.
1: 아 그런 목적으로 보시는 건 괜찮은데 네 뭐 요즘 뭐 너튜브 동영상 많이 있고 뭐 쇼츠 너무 많다 보니까 네. 너무 몰입 매몰돼가지고 중독성으로 보는 것 같아서
0: 맞아요.
1: 그 예를 들어서 저기 이제 근력 운동 하고 있는데 스마트폰 너무 이게 몰입해서 보고 있다가 뭐 다칠 수도 있잖아요.
0: 네,
1: 그렇죠.
0: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웬만한 회원님들한테는 운동에 이제 집중하라고 말씀드려요.
1: 그렇죠.
0: 네.
1: 그리고 이런 거 어떻습니까? 저기 그 샤워실에서 세탁 빨래 하지 않기.
0: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헬스장에는 그런 문구가 다 샤워실에 붙어져 있어요.
1: 빨래하지 마세요.
0: 오, 네네.
1: 그래도 하는 분 꼭 계시잖아요.
0: 맞아요, 계시는 것 같아요.
1: 그리고 뭐 비누나 뭐 샴푸 가져가신 분 계세요? 뭐 어떻게 저기 센터에서 비치해 두나요? 아니면은 뭐 회원분들이 가져와서 쓰시나요?
0: 우선은 비치가 돼 있는 센터도 있고 네. 저희 같은 경우 따로 비치가 돼 있어서 그런 경우는 없지만 수건이나 옷을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1: 아 옷이라면 이제 센터에서 지급하는 옷이 네. 있다는 얘기신 거죠?
0: 맞아요.
1: 아 그걸 가져가요?
0: 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센터에서 옷을 다시 주문을 했는데 저희 센터 이름을 놓고 센터 거라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1: 아니면 태그를 달아가지고 네. 우리 그 마트 가면 계산 안고 나가면 삐삐삐 소리 나잖아요.
0: 네.
1: 그런 걸 설치를 해야 되나?
0: 네.
1: 아니 근데 옷을 가져가냐?
0: 옷이 또 사실 편하기도 해요. 저희 네. 센터 옷이. 네네. 그래서 많이 이제 가져가신 분들도 있어서 저희가 대여용이라고 적어놨어요.
1: 아 위아래 한 벌인가요?
0: 네 이제 위에 하나 이제 바지 하나.
1: 반바지 이렇게, 같은 네. 거. 그러면 복장 나온 김에 네. 그 센터에서 지급한 편한 복장을 입고 오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0: 네.
1: 나름의 이제 좀 멋스러운 복장을 갖추고 하시는 분도 계시나요?
0: 네, 그럼요. 되게 예쁘게 오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또 그냥 편하게 나는 센터복이 좀 불편하다 네네. 이러신 분들은 그냥 자기가 집에서 입던 편한 옷 입고 오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1: 근데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또 복장이 좀 다르긴 하죠.
0: 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레깅스를 입거나 네. 위에 뭐 탑을 입거나 이런 식으로 운동할 때 제 자세나 이런 근육을 보기 위해서 복장이 좀 다를 때도 있어요.
1: 아, 이렇게 몸에 붙는 그 옷을 입어야 이제 그 몸의 라인도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으니까.
0: 네, 움직임이 잘 나오는지.
1: 아, 그렇죠.
0: 네.
1: 네. 아니 그 운동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복장 보면 또 멋있더라고요.
0: 네, 예뻐요. 여자 건도 너무 예뻐요.
1: 남성분들은 되게 어떻게 입고 하세요?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0: 남자분들은 네. 나시. 나시가 좀 나시. 많이 파였어요.
1: 많이 파인 나시.
0: 네.
1: 근육이 드러나게끔.
0: 네, 굉장히 많이 파여서 네.

0: 네네.
1: 앞이랑 뒤랑 많이 파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0: 그렇군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주제 마무리할까 하는데 혹시 못다한 말씀 있을까요? 피트니스의 매력?
1: 피트니스는 이제 꾸준히 하다 보면 체력도 좋아지고 또 몸도 건강해지면서 스스로 할수 있다는 자신감이 많이 생기게 돼요.
0: 네.
1: 그래서 운동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할수 있는 방법으로 오래오래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0: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두 번째 신청곡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방송 다양성을 말하다를 듣고 계십니다. 전주 야호!
1: 네, 두 번째 신청곡 유정석의 질풍가도 듣고 왔습니다. 아, 운동하시는 분이라 그러신가? 신청곡들이 다 힘있는, 힘나는 곡이네요.
2: 네.
1: 혹시 이 곡도 신청 이유가 있을까요?
2: 아, 저는 이제 근무하다 보면 네. 헬스는 남자 대표님들이 많기 때문에 대표님들은 다 몸이 크세요. 네, 커요. 그래서 대표님들이랑 같이 운동하면서 듣던 노래인데 네. 저희는 운동 강도가 있다 보니까 이 한 번 더라는 그때 그 노래 가사에 힘있게 밀어요.
1: 네. 이 좀만 한 번 힘을 더 짠해서 더 들어올 수 있게끔
2: 네, 맞아요.
1: 노래. 그러면 피트니스 센터에서 음악은 이렇게 틀어놓고 다들 운동하시는 거죠?
2: 네, 음악은 하루 종일 이제 헬스장 켜져가 있어요.
1: 신나는 음악 중심으로.
2: 네, 신나요, 엄청.
1: 그래야 이제 힘이 나니까 그렇죠?
2: 네, 화이팅 이렇게 틀어놓고 있어요.
1: 아, 맞아, 맞아, 맞아. 다들 이렇게 뭐 좋아서 하는 운동이지만 어쨌든 이 무게 하나 더 들어올리기 위해서 막 힘을 짜내야 되는데
2: 네,
1: 발라드가 나올 수는 없잖아요. 신나는 음악으로
2: 네.
1: 네 좋습니다. 그럼 세 번째 주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세 번째 주제는 피트니스와 전주입니다.
2: 네.
1: 전주는 피트니스 강사로 살아가기 좋은 환경인가요?
2: 전주는 피트니스 강사로 살아가기 좋은 편이라고 생각해요. 요즘 운동이나 건강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1: 네.
2: 전주에도 헬스장이나 운동시설이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저도 오랫동안 전주에서 회원님들을 만나면서 느낀 건데 한번 인연이 된 회원님들이 오래 해주시기도 하고 또 소개로 새로운 회원님들을 많이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1: 네네.
2: 그래서 저는 전주가 트레이너로 자리 잡고 꾸준히 일하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해요.
1: 경쟁이 심하지 않나요, 양민님? 그러니까 피트니스 센터도 여러 곳이잖아요.
2: 네, 많아요.
1: 네, 경쟁이 심할 것 같은데.
2: 네. 경쟁이 심해도 또 한 번 인연이 되면은 네. 저랑 오래 해주시고 가장 오래 하신 분이 7년?
1: 7년?
2: 네.
1: 와.
2: 그리고 또 소개에서 소개로 이렇게 이제 조금씩 자리를 잡았는데 저도 처음에는 아예 타지역이다 보니까
1: 네네.
2: 어렵기도 했는데 현재로서 보면 너무 잘 자리를 잡았어요.
1: 그럼 양미님 제가 그 피트니스 센터에 이제 급여 체계를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2: 네.
1: 이게 월 고정급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PT를 하는 회원분들이
2: 네.
1: 많은 강사가 좀 더 받으시거나 그런 구조입니까?
2: 저희는 직원도 있고
1: 네.
2: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선생님들도 있는데 직원분들은 기본 급여가 있고
1: 네네.
2: 또 이제 인센티브식으로 수업하면서 더 받으시고 또 프리랜서 선생님들은 이제 대표님이랑 이제 나눠가지고 이런 식으로 급여를 받아요.
1: 아, 그러면 양민님께 PT 받고자 하는 회원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2: 네.
1: 보수는 더 많아진다는 얘기인 거죠?
2: 네, 수업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보수가 많아져요.
1: 아, 지금 저기 일하고 계시는 피트니스 센터가 어디 근처에 있습니까?
2: 저는 서신동에,
1: 예.
2: 서신동 쪽에 있어요.
1: 서신동의 그 백화점 근처라면서요.
2: 네네, 백화점.
1: 전주에
2: 쪽에.
1: 백화점 한 곳밖에 없으니까. 그쵸?
2: 네, 백화점.
1: 땡땡 백화점.
2: 네.
1: 그 건물이 아니고 그 근처, 옆 건물입니까?
2: 그 근처에 마트가 있는데.
1: 네.
2: 큰 마트 말고 동네 마트예요.
1: 네네.
2: 동네 마트.
1: 아, 어딘지 알겠어요.
2: 동네 마트 4층 건물에 있어요.
1: 땡땡짐.
2: 오, 네, 땡땡짐.
1: 이름이 땡땡짐.
2: 네.
1: 아, 저희 그 전주에서 유일한 백화점 옆에 그 동네 마트 제법 규모 있는 마트가 있긴 있어요.
2: 네, 맞아요.
1: 그럼 다 아실 것 같아요. 공원 네. 옆이잖아.
2: 네.
1: 공원 옆에.
2: 공원 옆에 맞아요.
1: 맞죠.
2: 네.
1: 맞다니까요.
2: 네, 맞아요.
1: 거기 4층.
2: 네.
1: 땡땡 짐에서 오양민 님이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2: 네.
1: 정말 제대로.
2: 네.
1: 이렇게 가르침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4층으로 가서 오양민 님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네.
1: 네. 자, 그럼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전주에서 만들어가고자 하는 피트니스 문화가 있을까요?
2: 저는 전주에서 누구나 부담 없이 운동을 시작할 수 있는 문화가 조금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피트니스라는 거는 몸을 만들거나 살을 빼거나 라고 생각하는데 나이와 성별에 상관없이 건강을 위해서 네. 자연스럽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운동이었으면 좋겠어요. 또 저도 회원님들하고 수업할 때 제가 옆에 없어도 혼자서 스스로 운동할 수 있게 만들어드리는 게 목표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저는 누구나 일상에서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문화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1: 네. 여기 준비된 질문은 아닌데
2: 네.
1: 양민님께 만약 이제 PT를 받는다면
2: 네.
1: 대개 수업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2: 저는 우선 수업을 진행할 때 다 똑같이 진행하지 않고 이제 회원님 운동 방향성, 목적 이거를 먼저 알아간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하나씩 하나씩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1: 그분의 이제 체형이랄지
2: 네, 맞아요.
1: 몸 상태에 맞게.
2: 네.
1: 그러면 그 회원분들 한 분 한 분의 저기 특성을 다 알아야겠네요.
2: 네. 그래서 저는 처음 만날 때 상담 시간이 조금 더 길어요.
1: 네. 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2: 네.
1: 상담을 길게 하면서 이제 이분의 이제 몸 상황이 어떤지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2: 네.
1: 그리고 이분이 원하는 게 좀 뭘지.
2: 네,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드려야 회원님도 만족을 하셔서
1: 네네.
2: 좀 상담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길어요.
1: 그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2: 네.
1: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양민님께 PT를 받는 분이 뭐 길게는 7년?
2: 네, 그분은.
1: 까지 받는다고 네. 하시니까.
2: 오래 받으셨죠.
1: 네네네. 그만큼 저기 잘 가르쳐 주시니까
2: 네.
1: 그러시는 거잖아요.
2: 회원님은 살기 위해서 운동을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1: 아, 살기 위해서?
2: 네.
1: 아, 절실하신 거잖아요.
2: 근데 여러 가지 방향성이 있는데,
1: 네네.
2: 또 이제 아기들 키우면서 체력도 많이 부족하시고, 또 뭐 허리나 손목이나 무릎 이런 데 아프신 데가 좀 있으셔가지고,
1: 아이고, 아이고.
2: 덜 아프기 위해서, 이제 살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있어요.
1: 아, 이야, 그러네요.
2: 네.
1: 저희가 참 살기 위해서, 맞는 말이에요. 네, 맞는 말이시네요.
2: 네.
1: 네. 그리고 지금 저희랑 녹음하고 있는 지금 오늘이 8월 이제 한 20일 넘은 시기인데.
2: 네.
1: 그래도 여름이잖아요.
2: 맞아요.
1: 여름에 많이 몰리나요? 어떻습니까? 회원분들?
2: 여름에.
1: 바닷가 가기 위해서.
2: 네. 휴가 가기 위해서. 휴가 가기 위해서 확실히 헬스장이 더 붐비어요. 붐벼요.
1: 급조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까? 몸이라는 걸?
2: 이제 방향에 맞춰서 가는 건데
1: 네.
2: 저희가 근력 운동도 있고 유산소 운동도 있는데 비율적으로 잘 맞춰서 하면은 회원님 단기간에도 어느 정도 목표는 만들 수가 있어요.
1: 아, 속성반?
2: 네, 속성반.
1: 네, 알겠습니다. 그 제가 울산에 한번 갔다 왔었는데요.
2: 네.
1: 일산 해수욕장이라고 있더라고요. 울산에.
2: 네.
1: 그 모래사장에다가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게 피트니스 기구를
2: 네.
1: 네, 천막을 딱 쳐놓고
2: 네.
1: 여러 기구를 잘 준비해 놨어요.
2: 네.
1: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끔.
2: 네.
1: 만약에 양미님이 그 해수욕장을 놀러 갔단 말이에요.
2: 네.
1: 휴가를 갔어.
2: 네.
1: 근데 그런 시설을 봤어.
2: 네.
1: 그러면 아 휴가 왔는데 뭐 여기 와서 내가 또 무슨 운동이야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아니면은 시설이 있네?
2: 네.
1: 한번 좀 할까? 하고 하시겠어요?
2: 아, 저는 최근에 그 강릉으로 휴가를 갔다 왔어요.
1: 오.
2: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바다 보면서 러닝을 하고 있는데,
1: 네.
2: 그렇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헬스장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1: 해변에?
2: 네.
1: 오.
2: 그래서 그때 거기서 운동을 열심히 하고 다시 숙소로 갔어요.
1: 아, 운동하셨어요?
2: 네, 너무 좋더라고요.
1: 아니, 쉬러 가셨는데 또 거기서까지 운동하신 이유는 뽐내기 위해서?
2: 아니, 바다도 좋아하는데
1: 네.
2: 바다를 보면서 제가 좋아하는 운동을 할 수 있어가지고 저는 이번 여행에 그게 가장 또 기억에 남는 여행이었거든요.
1: 아, 네. 바다를 바라보면서 운동을 하는 일거양득.
2: 맞아요.
1: 아, 그런 매력이 있구나.
2: 네.
1: 예. 그게 요즘 트렌드인가 봐요.
2: 네, 약간 많이 저도 막 이제 SNS에
1: 네.
2: 그런 것도 올라오고 해보고 싶다, 가보고 싶다 했는데 이번 여행 때 있어가지고 즐겁게 하고 왔어요.
1: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질문이 되겠네요. 피트니스를 망설이는
2: 네.
1: 또는 이제 시작하고 싶은 전주 시민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2: 운동을 시작하고 싶은데 망설이고 계신다면 저는 우선 일단 시작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체력이 좋아진 다음에 해야지, 살을 조금 빼고 해야지 하는 분들이 많은데 체력이 좋은 다음에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운동을 하면서 체력을 만들어간다고 생각해요.
1: 네.
2: 처음부터 잘할 필요도 없고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몸도 체력도 좋아지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1: 네.
2: 그래서 저는 운동을 추천드려요.
1: 뭐 스포츠 광고 문구 중에 Just Do It이라고 있잖아요.
2: 네.
1: 전 이걸 정말 잘 만든 것 같아.
2: 네.
1: 그냥 해 이거잖아요.
2: 네.
1: 그러니까 운동이라는 게 저희도 뭐 맨날 새해 되면 뭐 금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2: 네.
1: 아 바로 시작하면 되는데.
2: 맞아요.
1: 아 뭐 이렇게 좀 지나서 할까? 뭐 저렇게 좀 하다가 해볼까? 너무 잡생각이 많아.
2: 네.
1: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몸으로 이제 안 하게 되더라고요.
2: 네.
1: 핑계만 대고. 근데 그러지 말고 무조건 가.
2: 네. 지금
1: 행동에 당장. 옮겨.
2: 네.
1: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2: 네.
1: 그런 포인트를 잘 집어주신 것 같습니다.
2: 네.
1: 네. 전주에서 누구보다도 피트니스를 사랑하는 오양민님과 이야기 나누다 보니 어느덧 마치할 시간이 됐습니다.
2: 네.
1: 정말 마치할 시간인데 혹시 준비해 왔는데 못다 한 말씀 있을까요?
2: 네. 저는 이제 오늘 라디오 첫 출연이라서 긴장을 많이 했는데 제가 좋아하는 운동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어요. 그래서 트레이너로서 많이 배우고 성장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회원님들께 좋은 운동을 알려드릴 수 있는 트레이너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나도 운동 한번 시작해볼까? 라고 하시는 청취자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좋은 기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오양미 피트니스 강사님을 뵙고 싶은 분들은 땡땡백화점 옆에
2: 네.
1: 있는 그 동네 마트
2: 네.
1: 4층
2: 네.
1: 땡땡짐을 꼭 찾아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 네.
1: 네. 다시 한번 귀한 시간 함께해 주신 피트니스 강사 오양미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6년 즐거운 일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Captain, my captain. Sit down, Mr. Anderson. You hear me? Sit down. Sit down. This is your final warning, Anderson. How dare you? You hear me? Oh, Captain, my captain. Mr. Overstreet, I warn you, sit down. Sit down. Sit down, all of you. I want you to see him. Sit down. Leave, Mr. Keating. 운동을 위해 시간을 내지 않으면 병 때문에 시간을 내야 할지도 모른다. 버락 오바마. 920411 다양성을 말하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하루 보내세요.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아하.

Just turn it up. That's right.

완연한 가을이 느껴지는 10월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은 10월 하면 어떤 단어들이 떠오르시나요? 단풍, 낙엽, 높고 청명한 하늘, 선선한 가을바람, 국화와 코스모스, 그리고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가을축제 소식까지 10월이라는 두 글자 안에는 참 많은 풍경과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조금 현실적인 단어 하나도 떠오릅니다. 바로 걱정입니다. 달력을 보니 어느새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고 미뤄둔 일들도 하나둘 생각나더라고요. 학생분들이라면 중간고사나 과제, 시험이 떠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10월만큼은 해야 할 일만 바라보며 바쁘게 지나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쯤 하늘을 올려다보고 조금씩 색을 바꿔가는 나뭇잎도 바라보고 선선한 바람 속에서 가을의 냄새도 느껴보시고요. 혼자여도 좋고 누군가와 함께여도 좋습니다. 동네 골목이나 집 앞 공원을 천천히 걸으며 같은 하늘과 같은 계절을 바라보는 것. 어쩌면 가을의 낭만이라는 건 특별한 계획보다 지금 우리 곁에 와 있는 계절을 천천히 바라보는 데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걱정이나 시험, 마감보다 여유, 낭만, 산책, 하늘, 바람 같은 아름다운 단어들이 여러분의 10월에 더 많이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FM 93.5MHz 935 라디오 전주원. 오늘도 가을처럼 천천히 낭만적인 시작을 함께합니다. 첫 곡입니다. 아이유 가을아침.

네, FM93.5MHz 구삼호 라디오 전주원 백아흔 두 번째 방송, 저는 최성원입니다. 첫 곡으로 아이유의 가을 아침 듣고 왔습니다. 앞서서 10월 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 나눴는데요. 단풍, 낙엽, 청명한 하늘, 선선한 바람처럼 가을에는 유난히 아름다운 단어들이 많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공기가 달라지고요. 거리의 나무들도 조금씩 색을 바꿔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계절이 정말 한 걸음 더 깊어졌구나 싶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금 바빠지기도 하죠. 미뤄둔 일들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뭐 학생분들은 중간고사 준비와 과제로 분주한 시간을 보내실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계절일수록 잠깐이라도 마음의 속도를 늦춰보는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음악 한 곡 듣고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고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느껴보고요. 곁에 있는 사람과 가을 풍경을 함께 바라보는 것. 아주 작은 순간이지만 이런 시간들이 하루를 조금 더 여유롭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이 가을, 여러분의 하루에도 그런 순간들이 조금 더 자주 찾아왔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이 시간만큼은 잠시 해야 할 일과 걱정은 내려놓고 가을이 주는 여유를 함께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전주 공동체 라디오 935 라디오 전주와 함께 해주시고요. 음악 듣고 전주의 다양한 소식들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라 존스 선라이즈.

네, 노라 존스 선라이즈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를 듣고 있자니 시간이 조금 천천히 흐르는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아침이 왔는데도 굳이 서두르지 않아도 될것 같고 누군가와 함께 있는 평범한 시간이 조금 특별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다리는 낭만이라는 것도 아주 거창한 순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좋은 음악 한 곡을 듣는 시간, 창밖의 하늘을 잠깐 바라보는 시간, 함께 있는 사람과 별것 아닌 이야기를 두런두런 나누는 시간. 그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서 하루의 분위기를 만들고 또 계절에 대한 기억을 남기는 게 아닐까 싶네요. 특히 가을은 조금 천천히 걸어도 괜찮다고 주변을 한번 둘러봐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그런 계절 같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 서두르지만 마시고요. 잠깐씩 마음의 속도를 늦추면서 10월이 주는 풍경들 많이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의 지역 소식 프로그램 935 라디오 전주온입니다. 935 라디오 전주온은요, 매주 1회 금요일 날 오전 생방송되고 있고요. 금요일 오후, 토요일 오전과 오후는 재방으로 여러분을 만나봅니다. 유튜브로도 재방되니까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특히 전주 공동체 라디오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많이들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35 라디오 전주는요, 전주 지역의 행정, 문화, 동네 등 다양한 지역 소식을 전하고 전주의 다양한 인물들을 만나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요, 주파수 93.5MHz 매일 오전 6시부터 저녁 11시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실시간 듣기 가능하고요. 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공동체 라디오 검색하셔서 앱 다운받으시면요, 실시간 듣기, 다시 듣기, 실시간 채팅도 가능하고요. 유튜브로도 다시 듣기 가능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요, 열린방송, 함께하는 방송, 시민들이 직접 제작하고 운영하는 방송입니다. 시민분들의 많은 응원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후원회원 가입은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전주의 다양한 소식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건강 관련된 소식이긴 해요. 네. 전주시 보건소가 체지방 감량과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돕는 2026년 비만 탈출 프로그램 5기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10월 16일까지네요. 지금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모집 인원은 전주시민 20명이고요. 대상은 체지방률이 여성 28%, 남성 20% 이상인 시민으로 전주시 보건소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프로그램은 10월 20일부터 11월 26일까지 6주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운영됩니다. 참가자들은 사전 사후 혈액검사와 체성분 측정을 받고 체지방 감량을 위한 영양교육과 식사일지 점검, 근력 운동과 유산소 단체 운동 등을 참여하게 됩니다. 참가비는 무료이고요. 신청은 전주시 보건소 3층 건강증진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063-281-6335 또는 6336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주시가 시민들의 건강한 걷기 실천을 위한 모바일 건강 걷기 챌린지 따로 또같이를 운영합니다. 이번 챌린지는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전주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요. 신청 기간은 10월 1일부터 10월 8일까지입니다. 운영 기간은 10월 8일부터 10월 22일까지 15일간으로 이 기간 동안 총 12만 보 걷기에 도전하게 됩니다. 다만 하루에 인정되는 걸음수는 최대 1만 보입니다. 목표를 달성한 참가자 가운데 500명을 추첨해 여행용 가방을 증정하고요. 추첨은 10월 23일 진행됩니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스마트폰에 워크온 앱을 설치한 뒤에 전주시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하고요. 해당 챌린지에서 예약하기 또는 참여하기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신청 기간 안에 참여 신청을 완료해야 걸음수가 인정되는 만큼 이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요. 덕진보건소 건강증진센터 063-281-8579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8577-8579번입니다. 전주시 보건소가 시민들의 마음 건강과 정서 회복을 돕기 위한 11월 마음치유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프로그램은 11월 2일부터 11월 27일까지 덕진보건소에서 운영되고요. 전주시민 성인이면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타로를 활용해 자신을 돌아보는 마음토닥, 애니어그램과 TCI 검사를 활용한 자기이해 프로그램, 색채 심리와 치유 요가, 미술 치유,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등이 마련됩니다. 직장인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일부 프로그램은 저녁 시간대에 운영됩니다. 참가 신청은 10월 12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되고요. 프로그램별로 선착순 마감됩니다. 한 사람당 한 개 프로그램만 신청할 수 있고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덕진보건소에 전화하거나 전주시 마음건강이야기 네이버 블로그 댓글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모든 회기에 참여한 참가자에게는 기념 선물도 제공됩니다. 다만 프로그램별 최소 모집 인원인 6명이 채워지지 않을 경우 폐강될 수 있고요. 신청 후 특별한 사유 없이 불참한 경우 다음 달 프로그램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 문의는 전주시 보건소 063-281-8576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음악 한 곡 듣고 다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윤상, 한 걸음 더.

네, 윤상 한 걸음 더 듣고 왔습니다. 아, 가을 속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전주의 소식을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에는 학습과 관련된 소식이네요. 전주시 농업기술센터가 시민들이 식물과 자연을 가까이에서 체험할 수 있는 오감으로 소통하는 반려식물 이야기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전주시 덕진구 도도동에 있는 오감 이야기 생태 텃밭에서 진행되는데요. 참가자들은 식물의 색과 향기, 자연의 소리와 계절별 텃밭 작물을 직접 경험하고 자신만의 반려식물 화분을 만들어 가져갈 수 있습니다. 참여 대상은 전주 시민으로 회차당 20명 안팎을 선착순 모집합니다. 프로그램 운영 시간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입니다. 1차 프로그램은 모두 3차례 진행되는데요. 10월 9일 금요일 공휴일, 그리고 10월 14일 수요일, 10월 18일 일요일 오후 2시에 각각 열립니다. 신청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회차 운영 전날 오전 10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네요. 모집 인원이 채워질 경우에는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전주시 농업기술센터가 안내한 온라인 신청 링크를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고요. 현장 방문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도시농업팀 063-281-6716번, 063-281-6716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문학과 음악, 역사와 철학을 통해서요,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인문학 행사가 전주 곳곳에서 열립니다. 제10회 전주시 인문주간이 마음 챙김의 인문학을 주제로 10월 12일 월요일부터 17일 토요일까지 엿새 동안 진행됩니다. 전주시와 전주대학교 인문사회융합 인재양성사업단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시민들이 일상 가까이에서 인문학을 만날 수 있도록 도서관과 동네 책방, 문화 공간 등에서 마련됩니다. 주요 행사로는 10월 13일 화요일 저녁 7시 아중호수 도서관에서 열리는 개막 인문 콘서트가 있습니다. 나답게 아름답고 행복해지는 법을 주제로 조현, 김정배의 인문 특강과 피아니스트 오은아의 음악이 함께합니다. 나를 이해하고 타인을 존중하는 방법을 이야기와 음악으로 나눌 예정입니다.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7시에는 남부시장 모의장에서 예술과 공간으로 읽는 전주 인문대담이 열립니다. 강화길 소설가와 임주하 물결 서사 대표, 김승기 늘도시 건축사 사무소 대표가 참여해서요, 글쓰기와 책방, 건축을 통해 전주의 삶과 공간을 들여다봅니다. 행사 기간에는 마음 챙김의 문학, 마음 챙김의 음악을 주제로, 그리고 마음 챙김의 문화를 주제로 다채로운 강연도 이어집니다. 감정을 돌보는 법과 시 읽기, 건축과 도시 이야기, AI 시대의 삶을 생각하는 강좌를 비롯해서 클래식과 대금 연주를 만나는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든 강좌는 무료입니다. 참여 신청은 전주시 평생학습관 누리집이나 방문 접수로 할수 있고요. 온라인 신청 시에는 이름 옆에 참여하려는 강좌명을 함께 적어야 합니다. 강좌마다 일정과 장소, 모집 인원이 다르니까요. 상세 안내를 확인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요, 전주시 평생학습관 063-281-5367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깊어가는 가을에 마음의 양식도 한번 쌓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악 한곡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카디건스 카니발.

네, 카디건스 카니발 듣고 왔습니다. 아,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FM 93.5MHz의 전주의 지역 소식을 다루고 있는 935 라디오 전주원입니다. 우리 동...

네, 여러분의 목소리가 라디오가 되는 곳 전주 공동체 라디오 935 라디오 전주원입니다. 아, 공동체 라디오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의 소식 전해드리고 하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행사가 많이 있는데요. 이번 주말 행사 소식을 조금 전해드릴게요. 오늘부터 그 전주에서 그림책을 주제로 한 국제문화축제가 열리는데요. 제5회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이 오늘 그러니까 10월 2일부터 25일까지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본 행사는 이번 주말에 열리는데요. 올해 그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 주제는 기억을 그리다. Picturing the Memory Rise인데요. 아, 그림책을 통해서 각자의 기억과 추억을 함께 나누고 공감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도서전에서는 대만을 대표하는 그림책 작가 지미 리아우와 한국의 대표 일러스트레이터 김동성 작가의 원화를 비롯해서요. 국내외 작가들의 다양한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세계에 주목받는 신간 그림책을 소개하는 전시와 전주와 대만의 음식 문화를 소재로 한 체험형 전시도 마련됩니다. 본 행사는 오늘 10월 2일부터 4일까지 사흘간 집중적으로 열립니다. 이 기간에는 작가 강연과 국제 컨퍼런스, 워크숍, 북마켓을 비롯해 국내 작가와 출판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사전 신청을 하지 못한 시민들도 현장에서 그림책 스토리텔링과 페이스 페인팅, 스탬프 이벤트 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10월 4일에는요, 예비 그림책 작가를 위한 포트폴리오 리뷰도 진행됩니다. 선정된 작가 지망생들이 김동성 작가에게 직접 작품에 대한 조언과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제5회 전주 그림책 도서전은요, 10월 25일까지 이어지고요. 자세한 일정과 프로그램은 전주 국제 그림책 도서전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063-230-1848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림책이 어린이만을 위한 책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어른에게는 기억을 꺼내고 아이에게는 새로운 상상을 열어주는 시간으로 만나보셔도 좋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네요. 주말에 축제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전주의 대표 미식 축제인 2026 전주 비빔밥 축제가 오늘 10월 2일부터 4일까지 4일간 덕진공원에서 열립니다. 올해 축제는 기존 행사장에서 벗어나 덕진공원의 자연 경관과 수변 공간을 활용해서요, 전주의 음식과 문화, 자연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로 꾸며집니다. 축제 기간에는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참여하는 대형 비빔 퍼포먼스를 비롯해서 세계의 다양한 비빔 음식을 만나보는 프로그램과 비빔밥 여행자 식당 등 20여 개의 먹거리와 체험 공연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전주의 대표 음식인 비빔밥과 함께 가을 덕진공원의 풍경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요. 2026 전주 비빔밥 축제는 10월 2일 금요일부터 4일 일요일까지 전주 덕진공원 일원에서 진행됩니다. 전주의 가을밤을 역사와 문화로 채우는 2026 전주 국가유산 야행도 10월 2일과 3일 이틀간 열립니다. 올해 국가유산 야행의 주제는 천년 고도 전주 역사 속 밤마실인데요. 행사는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 전주 한옥마을과 경기정, 풍남문, 전라가명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관람은 무료입니다. 조선 왕조의 본향이자 후백제의 왕도였던 전주의 역사를 바탕으로 공연과 체험, 전시, 역사문화 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밤이 되면 경기전과 전라가명 등 전주의 국가유산도 평소와는 다른 야간 경관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전주의 역사문화 공간을 걸으면서 즐기는 프로그램들이 마련돼 선선해진 가을밤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찾기에도 좋겠습니다. 2026 전주 국가유산 야행은요, 10월 2일과 3일 그러니까 오늘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 진행되고요. 자세한 문의는요, 063-232-9937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네. 전주의 다양한 소식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요. 음악 한 곡 듣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진아 냠냠냠.

네, 이진아 냠냠냠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전주의 다양한 소식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공연 소식을 좀 전해드릴게요. 전주의 젊은 예술인들이 시민들과 만나는 특별한 무대가 마련됩니다. 전주 한병문화관이 2026 라이징 스타 시리즈 차세대 예술인 발굴 프로젝트 시즌 5를 진행합니다. 이번 공연은 지역에 역량 있는 클래식과 전통 음악 분야 예비 예술인들을 발굴하고요. 실제 무대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참여 예술인들은 전문가의 마스터 클래스를 거친 뒤 시민들 앞에서 자신만의 무대를 선보이게 됩니다. 공연은 10월 1일부터 22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전주 한벽문화관에서 열립니다. 지역에서 활동할 새로운 예술가들의 가능성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자리로 모든 공연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 한벽문화관 063-280-7005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주 한옥마을의 가을거리가 특별한 인형극 무대로 변신한다는 소식입니다. 제6회 전주거리 인형극제가 10월 10일 토요일과 11일 일요일 이틀 동안 전주 한옥마을 오목대전 통정원과 인형극 체험관 일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는 도시와 사람을 잇는 인형극, 전주의 거리를 무대로 모두가 함께 만드는 문화축제를 주제로 어린이와 가족, 시민과 관람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인형극과 거리 공연을 선보입니다. 10일에는 국악 체험 인형극, 팥죽 할멈과 호랑이, 재활용 인형극, 플라스틱 통키호테, 일본 전통 인형극 등이 공연되고요. 11일에는 마리오네트 공연과 복합 인형극에 이어서요. 오후 4시에는 경기전에서 한옥마을까지 이어지는 퍼레이드 시집 가는 날도 펼쳐집니다. 공연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고요.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063-232-1416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가을 한옥마을을 산책하면서 거리 곳곳에서 펼쳐지는 인형극도 함께 만나보셔도 좋겠습니다. 전주 한지의 전통과 새로운 가능성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제30회 전주 한지 문화축제가 열립니다. 올해 축제는 지금 한지, 나우 한지를 주제로 10월 8일 목요일부터 10일 토요일까지 사흘간 한국 전통문화 전당 일원에서 진행됩니다. 올해로 30회를 맞는 축제는 이 한지를 과거의 전통문화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오늘의 생활과 예술, 산업 속에서 새롭게 바라보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행사장에서는 한지 색판 뒤집기와 당나무 림보, 한지 대형 젠가 등을 즐길 수 있는 전주 한지 운동회를 비롯해서요, 다양한 한지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또 제32회 전국 한지 공예대전 수상작과 초대 작가 작품, 제6회 전국 어린이 한지 미술대회 수상작 등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한중일 전통 종이 후계자들이 교류하는 삼국지향 프로그램과 한지를 활용한 다양한 상품을 선보이는 비즈니스 판매 공간도 마련돼서요. 전통 소재인 한지가 현대적으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30회 전주 한지 문화축제는 10월 8일부터 10일까지 한국 전통문화 전당에서 열리며 관람은 무료입니다. 음악 한곡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위수, 지나간 여름을 안타까워하며, 안타까워마. 지나간 여름을 안타까워마.

네, 위수 지나간 여름을 안타까워마. 네, 듣고 왔습니다. 지나간 여름을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다가온 성큼 다가온 가을을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전주의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뭐 공모전 소식을 좀 전해드릴게요. 전주의 영화 드라마 촬영지와 숨은 명소를 짧은 영상으로 소개하는 청년 쇼폼 공모전이 열립니다. 사단법인 전주영상위원회는 전주시 관광 활성화와 새로운 로케이션 장소 발굴을 위해서요. 2026 스팟 인 전주, 전주 청년 쇼폼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공모 주제는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데요. 먼저 전주 지역 영화 드라마 촬영지를 재치있게 소개해서요.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영상 또는 영상 촬영 배경으로 활용하기 좋은 전주에 잘 알려지지 않은 장소를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출품작은 30초 이상 60초 미만의 세로형 쇼폼 영상으로 제작해야 합니다. 참가 대상은 국적과 관계없이 전북 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도내 대학에 재학 중인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입니다. 개인 또는 3명 이하의 팀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10월 16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전주 영상위원회 공고문에서 신청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에 작품과 함께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번 공모전에서는요, 내국인과 외국인 부문을 합쳐 모두 20편을 선정해서 상금을 드리는데요. 총상금은 900만원이네요. 내국인 부문 대상 한편에는 200만원, 최우수상과 우수상, 장려상 등에는 상금도 주어집니다. 평소 영화와 영상 제작에 관심 있거나 다른 사람들이 소개하고 싶은 나만의 전주 명소가 있는 청년이라면 참여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세한 사항은 전주 영상위원회 촬영 지원팀 070-8766-8252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내가 발견한 전주의 매력을 짧은 영상으로 소개하는 또 영상 공모전이 하나 더 있는데요. 전주관광재단이 2026 전주관광홍보쇼폼 영상 공모전을 열고 있습니다. 전주관광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요. 미식관광시험이나 관광명소 소개 두 부분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영상은 30초 이상 60초 이하의 세로형으로 제작해야 하고요. 접수 마감이 얼마 안 남았네요. 10월 8일 목요일 오후 4시입니다. 두 부분에서 모두 6작품을 선정해서요. 각 부분 1등에는 100만원, 2등에는 50만원, 3등에는 30만원을 수여한대요. 1등 수상작 중 베스트 한 작품에는 상금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되고요. 자세한 내용은 전주관광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주관광재단 063-286-3956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전주시가 시민들의 인생책과 그 책에 얽힌 이야기를 모아 기록하는 가치서가 1949 프로젝트를 운영합니다. 가치서가 1949는 오래도록 마음에 남은 책이나 삶의 방향을 바꿔준 책, 소중한 추억이 담긴 책과 그 이야기를 모아서요. 전주의 독서 문화를 기록하는 시민 참여형 아카이빙 사업입니다. 사업명에 들어간 숫자 1949는 전주의 첫 도서관이 문을 열고 전주시라는 공식 명칭이 처음 사용된 해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전주시는 이에 맞춰 시민들의 인생책과 이야기 1949견을 모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전주 시민은요, 전주 도서관 누리집 가치서가 1949 게시판에 자신의 인생책과 그 책에 얽힌 이야기를 작성하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주시립도서관 063-230-1840 또는 1862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상 오늘의 전주 소식이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는요, 우리 지역의 다양한 행사나 모임 활동을 홍보해드리고 있습니다. 소식을 알리고 싶거나 협찬이나 광고를 하고 싶은 분들은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063-252-0935로 전화주시거나 jcfm935-gmail.com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 듣겠습니다. Wave with us, Seasons.

네, 웨이브 투어스 시즌스 듣고 왔습니다. 어느새 이제 끝을 마취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은 10월의 첫 자락에서 가을 하면 떠오르는 풍경과 단어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높아진 하늘, 선선한 바람, 조금씩 색을 바꿔가는 그런 나뭇잎처럼 우리 주변에는 이미 가을이 천천히 깊어지고 있습니다. 바쁜 하루를 보내다 보면 이런 계절의 변화도 그냥 지나치기 쉬운데요. 이번 주말에는 잠시 걸음을 늦추고 하늘도 한번 올려다보고 곁에 있는 사람과 가을 풍경도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괜찮겠죠? 좋은 음악 한 곡, 따뜻한 커피 한 잔, 천천히 걷는 산책길처럼 평범한 순간 하나가 우리 하루를 충분히 찬란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10월에도 그런 찬란한 순간들이 많이 쌓이길 바랍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93.5MHz 93호 라디오 전주원. 오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곡은요. 나상현 씨 밴드의 찬란입니다. 여러분 찬란한 하루 보내세요.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93.5MHz에서 함께하고 있는 펫케어 라이프의 이지영입니다. 강아지가 걷다가 갑자기 한쪽 뒷다리를 들고 깡충깡충 걷는 모습 본 적 있으시죠? 그러다가 잠시 뒤에는 또 언제 그랬냐는 듯 네 발로 멀쩡하게 잘 걷기도 합니다. 보호자 입장에서는요, 다리를 다친 것인지 아니면 발바닥에 이물질이 묻어서 그런 것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행동이 반복된다면 한 번쯤 확인해봐야 하는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슬개골 탈구입니다. 특히 소형견을 키우는 보호자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큼 아주 익숙한 질환인데요. 이 탈구 문제는 왜 생기는 것인지, 몇 기부터 치료해야 하는지, 수술은 또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오늘은 슬개골 탈구의 증상부터 진단과 치료, 또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 그리고 일상에서 어떻게 관리하면 좋은지까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 우리 수의사 선생님 모셨습니다. 올리몰스 동물 메디컬 센터의 대표 원장이시죠. 곽규만 원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올리몰스 동물 메디컬 센터 대표 원장 곽규만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어느덧 10월이 됐습니다.
1: 네. 많이 선선해진 것 같습니다.
0: 예, 시간이 이렇게 빨라요. 네. 예, 이제 10월만 되면 10월의 마지막 밤도 막 생각나고 사람이 좀 센티미터해진다고 할까요?
1: 네.
0: 원장님 그런 거 없으세요?
1: 가을을 좀 타보고 싶습니다.
0: 아, 네. 너무 바빠서. 나는 가을을 탈 새도 없다.
1: 네.
0: 아, 오늘도 도움 말씀 네, 기대하겠습니다.
1: 네.
0: 슬개골 탈구. 일단은 워낙 많이 들어본 단어긴 한데 정작 어디에 있는 뼈를 이 슬개골이라고 하는 것인지 또 어떤 질환을 말하는 것인지부터 좀 정의를 내려볼까요?
1: 그러니까 결국 슬개골이라고 하는 거는 네. 저희가 무릎 앞쪽에 있는 작은 뼈를 슬개골이라고 그러니까
0: 무릎
1: 한다.
0: 무릎 슬자를 떠써서.
1: 맞습니다. 예, 예, 네, 그냥 예. 쉽게 말해서 무릎 예. 앞쪽에 있는 뼈. 저희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잡히는
0: 네, 네, 네.
1: 저희 무릎에도 있는 그걸 슬개골이라고 하는데요.
0: 네.
1: 결국 슬개골 탈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건 이 무릎뼈가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0: 그러면 강아지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넓적다리가 있잖아요.
1: 네네.
0: 넓적다리 바로 아랫부분 정도로 생각하면 될까요?
1: 맞습니다. 저희가 무릎을 굽혔다 펼다 할 때
0: 네, 네.
1: 저희가 대퇴골을 따라서
0: 네.
1: 작은 홈이 있습니다.
0: 네, 네,
1: 거기를
0: 네.
1: 따라서 슬개골이 이렇게 굽혀졌다 펴졌다 하면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건데요. 그 홈을 벗어나서 탈구가 되는 걸 슬개골 탈구라고 하는 건데 이게 슬개골이 탈구가 바깥쪽으로 되느냐, 무릎의 바깥쪽으로 되느냐, 아니면 무릎의 안쪽으로 되느냐라고 해서
0: 이렇게 있는데
1: 네,
0: 바깥쪽으로 되느냐, 이게 안쪽으로 빠지느냐에 따라서
1: 그걸 외측 슬개골 탈구냐, 내측 슬개골 탈구냐라고 나누기도 하는데
0: 네.
1: 사실 대부분 내측으로 빠지기 때문에 뭐 90% 이상의 강아지들에 있어서는 내측 슬개골 탈구를 일컬어서 보통 이제 슬개골 탈구다라고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0: 안쪽으로 빠지나요?
1: 맞습니다.
0: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릎에서 제자리로 이게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기능을 해야 되는데 안쪽으로 한마디로 위치를 벗어나면서 빠져버렸을 때 우리가 슬개골 탈구다 이렇게
1: 네, 맞습니다.
0: 예, 정의를 내리고 있군요. 그러면 이게 빠졌으면 아예 움직이지 못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1: 일단은 예. 초기 같은 경우에는 슬개골 탈구가 순간적으로 빠졌다가 스스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경우가
0: 어머.
1: 가장 흔합니다. 그렇기
0: 아,
1: 때문에 우리 아이가 잠시 동안 통증을 느낄 수가 있고 잘 걷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긴 한데 이게 슬개골이 다시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정상적인 위치에
0: 네.
1: 자리를 잡으면서 다시 잘 걷기도 합니다. 네.
0: 그러니까 잠시 일시적으로 빠졌다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경우가 꽤 있군요.
1: 맞습니다. 그래서
0: 네.
1: 저희가 이게 잠시 빠졌다가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아예 돌아오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고 이거 뒤에서 말씀드리겠는데
0: 네네.
1: 기수가 있습니다. 슬개골 탈구라고 하는 게 정도가 어느 정도 심하는지에 따라서 1기, 2기, 3기, 4기를
0: 그렇군요.
1: 나누고 있거든요. 그거에
0: 예.
1: 따라서 아이 상태들에 따라 다 다르긴 하지만 슬개골이 대부분 초기에는 빠졌다가 금세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0: 네네.
1: 아이가 잘 걷다가 잘 걷지 못하다가 이런 것들 반복한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이렇게 잘 산책할 때 잘 걸어요. 앞서 나갈 때 뒤에서 보면. 그러다 한 번씩 뒷다리를 이렇게 들다가 또 잘 걷다가 이런 게 반복되기도 하고 어느 땐 어느 날은 괜찮고 어느 날은 또 전혀 그런 증상이 안 보이고 이러다 보니까 보호자들이 더 헷갈리거든요.
1: 사실은 그런 보행을 일컬어서 스키핑 보행이라고 하거든요. 아. 그래서 순간적으로 아이 스케줄이 빠졌을 때는 다리를 좀 들고 걷다가 네네네. 이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면 다시 정상적으로 걷다가 그렇군요.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 보행 자체를 스키핑 보행이라고 하는데 네네. 이러한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된다라고 하면 정확하게 슬개골 상태를 한번 확인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그러면 이게 단순한 어떤 관절의 문제인지 디스크의 문제인지 슬개골의 문제인지를 집에서 판단하기는 쉽지 않겠죠?
1: 사실은 굉장히 증상 자체가 많이 비슷합니다. 비슷하기 때문에 네. 사실 이게 슬개골 그러니까 무릎뼈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고관절 관절 다른 관절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디스크의 문제인 건지는 사실은 저희가 보행 상태만 가지고는 정확하게 판별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0: 네.
1: 대부분 아이가 다리가 안 좋은 경우에 다리를 이렇게 위로 들고 있거든요.
0: 네네.
1: 이런 상태에서는 정말 어떤 관절에 문제가 있는 건지 정말 발바닥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거고
0: 그러네요.
1: 아니면 정말 발바닥에 피부에 뭐 가시 같은 게 박혀서 들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슬개골 문제인 건지 디스크 문제인 건지 고관절 문제인 건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정밀하게 뭐 신경학적 검사나 영상 검사를 통해서 네. 확인을 해봐야 정확하게 어떤 문제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이렇게 걸을 때 다리를 몇 번 들더라 해서 이거 슬개골 탈구인가라고 그냥 곧바로 판단해버리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1: 네, 맞습니다.
0: 네. 이 슬개골 탈구 이야기를 하면 소형견도 빠지지 않고 나오더군요. 뭐 포메라니안, 말티즈, 푸들, 비숑 소형견에게 많이 생긴다는 게 맞는 얘기입니까?
1: 사실은 이제 포메라니안이나 푸들이나 이런 작은 소형 견종에 있어서 내측 슬개골 탈구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긴 합니다.
0: 네.
1: 이건 약간 유전적인 소인도 좀 있는데요.
0: 네네.
1: 이게 사실 사람도 만져보시면 알겠지만 슬개골도 굉장히 크고 홈도 굉장히 깊습니다.
0: 네.
1: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빼려고 하더라도 쉽게 빠지지가 않습니다. 사람
0: 인위적으로
1: 같은 경우에.
0: 한다고 하지만.
1: 인위적으로 저희가 빼려고 해도 잘 네. 빠지지가 않는 슬개골 자체도 크고 슬개골을 담고 있는 고랑 자체도 굉장히
0: 구조
1: 깊어서
0: 구조 자체가 그렇다는
1: 맞습니다.
0: 거잖아요.
1: 그런데 네. 소형견 같은 경우에는 그 고랑도 굉장히 얇고
0: 아하.
1: 슬개골은 거기에 비해서 좀 크다 보니까 이게 자꾸 빠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0: 신체적인 특징이 빠지기 쉬운 구조를 가지고 있군요.
1: 네, 맞습니다.
0: 소형견들이.
1: 그렇기 때문에 네. 소형견에서는 내측 슬개골 탈구가 많이 일어나는데
0: 네.
1: 그렇다고 대형견에서 안 일어난다라고 볼 수는
0: 네네네.
1: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형견이나 소형견이나 다 슬개골 탈구가 일어날 수 있지만 특히 소형견에서 많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0: 조금 그 키우는 강아지의 어떤 그 선천적인 특성을 좀 알고 있으면 평소 생활할 때도 좀 조심할 부분들이 더 많이 생기는 거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이제 너무 아이가 막 공놀이 좋아하고 점프하는 거 좋아하고 막 들어오면 막 앞발 들고 막 반기는 거 이런 걸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생긴 건가?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근데 물론 선천적인 것도 있지만 후천적으로 생활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꽤 있겠죠?
1: 후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네. 사실은 소형견에 있어서 사실은 뼈의 정렬이나 이런 것들, 홈의 모양, 그리고 근육과 힘줄이 당기는 이런 것들 방향, 구조 같은 것들이
0: 네네.
1: 사실은 함께 작용을 해서 슬개골 탈구가 일어나는데 대부분 소형견 같은 경우에는 고랑도 얇고
0: 예.
1: 이러한 근육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소형견 슬개골에 굉장히 좀 불리하게 작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일어나는 어린 첫 번째는 좀 유전적인 성향이나
0: 네네.
1: 아니면 구조적인 문제가 좀 강하고
0: 네.
1: 그 외에 이제 팔짝팔짝 뛰거나
0: 네.
1: 아니면 다리를 좀 오래 쓴다거나
0: 네네.
1: 이런 과정에서 좀 심해지지 않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0: 네. 네. 아까 기수별로 이걸 나눌 수 있다. 1기부터
1: 네,
0: 4기까지
1: 네, 네,
0: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이 1기부터 4기까지 이걸 판정을 하시는 걸까요?
1: 슬개골 탈구가 슬개골이 정상적인 위치에서 벗어나 있는 거를 슬개골 탈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통 1기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는 거의 대부분 정상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위치에
0: 네.
1: 있고 만약 검사를 할 때 저희가 슬개골 탈구가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건 저희가 억지로 손을 가지고 슬개골 옆으로 밀었을 때 이렇게 빠진다라고 하면 이 정도는 슬개골 탈구 1기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평상시에는 거의 정상 범위 있고 저희가 검사를 할 때 인위적으로 밀었을 때 밀리는 경우 이게 1기라고 보시면 되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정상적인 사람의 경우에도 슬개골을 저희가 옆으로 아무리 민다 하더라도 슬개골이 빠지지 않거든요. 네네네. 이런 경우에는 슬개골 탈구가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 슬개골 1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검사시 촉진시 밀었을 때 빠지는 경우가 네. 1기 그리고 2기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 스스로 빠집니다. 스스로 빠졌다가 스스로 다시 정상으로 네. 돌아오는 경우를 슬개골 탈구 2기라고 보시면 되실 네. 것 같고요. 3기 같은 경우에는 슬개골 탈구가 슬개골 자체가 평상시에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다가 저희가 손으로 정상적인 위치로 밀었을 때 정상적인 위치로 돌아오는 경우가 슬개골 탈구 3기라고 보시면 되실 그렇군요. 것 같고 4기라고 하는 경우에는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정상적인 위치로 잘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3기하고 4기는 구분을 하는 거 기준이 좀 모호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이게 슬개골이 정상적인 위치로 못 돌아오는 원인도 좀 다양할 수 있거든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슬개골 홈이 파져 있는 게 사실 대퇴골이라고 하는 저희가 무릎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저희가 슬개골 탈구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런 대퇴뼈 역시도 변형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슬개골뿐만이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뼈도 변형이 시작이 되는
0: 연결되어 있는 구조니까
1: 맞습니다.
0: 그렇겠죠?
1: 왜 그러냐면 힘줄과 다 연결이 되어 있다. 근육과 힘줄이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슬개골 탈구 하나만 가지고도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사실 그 윗뼈, 아랫뼈 같이 영향을 받기도 하고요. 가장 그 근처에 있는 가장 중요한 인대가 하나 있거든요. 네. 십자인대가 있어요.
0: 우리 십자인대 파열 맞습니다. 선수들이 대부분 많이 부상당하는 게
1: 네,
0: 십자인대 파열이잖아요.
1: 그래서 이제 슬개골 탈구가 있는 경우에 이렇게 십자인대 손상도 더 심해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슬개골이 이렇게 탈구가 되는 과정에서 당연히 마찰이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홈도 점점 얇아지게 되고 마찰이 일어나면서 거기 염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건 관절염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을 되게 종합적으로 관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3기와 4기를 명확하게 구분한다 이런 거는 사실 크게 의미가 있어 보이지는 않고 수술적으로 어떻게 교정을 하는지 이것이 오히려 조금 더 초점에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0: 그렇군요.
1: 되실 것 같습니다.
0: 네, 이제 우리 흔히 보호자들로도 그렇고 그냥 내가 어디 아플 때도 그렇고 요즘 뭐가 이상했으면 무조건 이렇게 AI나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1: 네네.
0: 해당 영상도 찾아보게 되고
1: 맞습니다.
0: 그러면 막 범람합니다. 정보가 뭐 2기면 수술해야 된다, 3기면 무조건 해야 된다. 뭐 이런 정보들이 너무 넘쳐나다 보니까 이거 정말 어떤 게 맞는 얘긴가 판단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1: 사실은 이런 질문을 이제 병원에서 보호자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해주시는 질문인데요. 사실은 뭐 몇 끼어서 수술을 해야 된다라는 건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대부분 3기부터는 수술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사실은 3기기 때문에 수술을 해야 되냐? 그거는 아니세요. 그렇기 때문에 2기더라도 우리 아이가 정말 임상 증상이 심하고 예를 들어 임상 증상이라고 하는 거는 다리를 이렇게 드는 거겠죠. 다리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정말 불편해하고 체중을 지지를 잘 못하는 과정에
0: 그러니까
1: 있어서
0: 아예 딛는 것조차도 힘들어한다. 2기긴 하지만.
1: 맞습니다. 2기인데도 그러는 아이도 있고 뭐 1기인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좀 적기는 한데 그와 별개로 예를 들면 십자인대가 좀 약하거나 아니면 근육량이 굉장히 좀 부족하다거나 관절염이 굉장히 심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1기에서도 증상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1기에서는 수술을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는 하지만 1기라고 수술을 무조건 안 하고 3기라고 해서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된다라는 건 아니시고 정말 십자인대 근육량 그리고 정말 관절이 얼마나 달아있는지 염증이 어느 정도로 심한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수술 방법과 시기를 결정해 주시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0: 정말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잘 고려해서 판단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1: 맞습니다.
0: 그럼 병원에 가면 어떤 검사를 받게 되나요?
1: 사실 가장 먼저 저희가 병원에 뭐 무릎 때문에 오신 게 아니더라도 그냥 다른 것 때문에 그냥 뭐 백신을 하러 오신다든지 사상충을 하러 오신다 하더라도 저희가 일반적인 신체 검사는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저희가 간단한 촉진만은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슬개골이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아니면 빠진 게 돌아오는지 안 돌아오는지에 따라서
0: 손으로 만져보면 금방
1: 맞습니다.
0: 아실 거 아니에요.
1: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네, 일기인지 네. 사기인지까지 대충 알 수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엑스레이를 찍지 않고 손으로 만져보는 검사만 가지고도 충분히 기초 판정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0: 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엑스레이 촬영을 권장드리는 이유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슬개골이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돌아오는지 안 돌아오는지에 따라서 수술 방법이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관절염이 얼마나 심한 네. 건지 십자인대가 정말 파열이 된 건지 네, 두분 네. 파열이 된 건지를 엑스레이를 통해서 정확하게 판병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0: 촉진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평상시 어땠는지 문진도 하실 것이고
1: 네,
0: 그다음에 엑스레이까지 종합적으로 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근데 한쪽 다리가 좀 이상해 보여서 예를 들면 오른쪽 다리만 얘가 계속 들어요. 해서 갔는데 검사해 보니까 양쪽 다리 다 그렇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꽤 있지 않아요?
1: 그렇죠. 예를 들면 같은 다리가 3기다라고 가정을 해드릴게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수는 정말 비슷한데 아이가 오른쪽 다리만 불편해하는 네, 경우가 네. 많이 있거든요.
0: 네.
1: 그렇다고 해서 이제 기수가 같다라고 해서 임상 증상이 같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보통 이제 네 다리를 이렇게 걷고 있는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힘이 어느 다리에 더 많이 들어가고 있는지를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쉽게 판단을 할 수는 없긴 한데요.
0: 네네.
1: 오른쪽 다리가 더 불편해서 어느 순간에는 오른쪽 다리를 더 안 쓰고 있다가 그런 경우에 어느 순간에는 그러면 당연히 오른쪽 다리에 부과해야 되는 양이 네. 이제 왼쪽 다리로 가다
0: 맞아요.
1: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또 오른쪽 다리를 잘 걷고 왼쪽 다리를 절름거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0: 우리 사람도 그런 경험 하잖아요.
1: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임상 증상이랑 아이 상태, 무릎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기수가 같다고 해서 꼭 임상 증상이 같다라고는 네.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0: 그러면 아까 병원 갔을 때 촉진 검사한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보호자가 집에서 만져보고 뭐 이렇게 확인해 보고 이거 저는 사실 겁이 날 것 같긴 한데
1: 사실은
0: 괜찮을까 해보는 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1: 권장을 드리진 않아요. 사실은 네. 이제 뭐 슬개골이 어딘지를 저희가 보호자분들 이렇게 같이 만져보는 경우가 있긴 하거든요.
0: 병원에서
1: 같이 만져보는 네.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저희 같은 경우는 아 이게 슬개골이다라고 확신을 하고 검사를 하는 거지만
0: 네네.
1: 보호자분 입장에서는 이게 아 정말 슬개골인가 아닌가 할 정도로 잘 안 만져지는 경우도 많이
0: 같거든요.
1: 있고 그리고 사실은 그 부위에 관절염이나 있고 이러면
0: 네.
1: 이걸 잘못 밀었을 때 굉장히 또 통증을 느끼는 경우도 네. 많이 있거든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촉진이 필요한 거고 이런 정확한 촉진은 가급적이면 수의사한테 네. 맡기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
0: 그러니까 보호자들은 네. 섣불리 뭐 무리해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1: 네, 맞습니다.
0: 네. 네. 이제 수술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일단 그 전에 수술하지 않고 뭐 약을 먹거나 관리하거나 뭐 예를 들면 우리 인간처럼 물리치료 받거나 뭐 이런 걸로 충분히 관리 차원으로 계속 가도 괜찮은 경우도 있겠죠?
1: 맞습니다. 슬개골 네. 살구가 심하지 않고 그리고 또 임상 증상이 너무 심하지 않은 상태고 우리 아이가 만약 임상 증상이 있다 하더라도 파행, 그러니까 아이가 다리를 불편하는 이유가 슬개골 탈구가 주된 원인이 아니라 예를 들면 관절에 염증이 심하거나 이런
0: 네.
1: 경우에는 염증, 소염제를 먹으면 금방
0: 네,
1: 좋아질
0: 네.
1: 수 있을 거고요. 근육량이 좀 부족한 경우에도 아이가 좀 불편해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체중 관리를 해주면서 적절한 운동,
0: 네.
1: 재활 활동을 해서 근육량을 좀 키워주면
0: 네.
1: 좋아지는 경우도 많이 있고
0: 네.
1: 하다 보니까 사실은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사실은 약으로 관리를 하고
0: 네.
1: 체중 조절이나 일상적인 생활 환경을 관리하면서 정기적으로 상태를 체크하는 경우도 오히려 슬개골 탈구 수술하지 않고 초기에는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관리를 할 수
0: 네.
1: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0: 네. 그러면 수술 시기를 또 놓쳐버리면 안 되는 경우는 어떤 걸까요?
1: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슬개골 2기, 3기, 4기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2기에서 적당한 시점에서 수술을 했을 때는 간단한 시술, 수술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은 수술만 가지고도 충분하게
0: 네.
1: 수술 예후가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수술적인 시기를 놓쳐버렸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골의 변형이 시작이 돼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0: 네.
1: 골의 변형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 슬개골을 다시 제 위치로 넣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힘들어요.
0: 그렇겠죠?
1: 이런 경우를 통상적으로 네. 슬개골 탈구 사기라고 하는데요.
0: 네.
1: 사실 슬개골 탈구 사기가 너무 심해진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슬개골 탈구 수술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뼈들까지 다시 배열을 맞춰야 되는 굉장히 네. 큰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수술 타이밍은 잡고 수술을 해주시는 걸 보통 권장을 드리는데 그렇다고 이거를 보좌분께서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고 병원 가셔서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면서 어느 네. 시기에 어떻게 하면 좀 간단한 수술로 네. 정확한 치료를 할 수 있는지를 꾸준하게 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수술 방법도 굉장히 좀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호자분들께서 보통 많이들 오해를 하시는 게 수술을 하고 나면 교정이 완전히 슬개골 탈구가 교정이 된 게 아니냐 그러면 재발을 안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라고 말씀을 그러니까
0: 완치됐는데 하시는데요. 완치됐는데 왜 재발하느냐 이렇게. 네.
1: 그래서 저희가 통상적으로 아까 슬개골이 그 대퇴 쪽에 있는 홈에 고랑 안에 담겨져 있다고 했는데 네네.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고랑이 너무 얇아져서 생기는 문제다 보니까 1차원적으로는 수술이 그 고랑을 좀 깊게 파줍니다. 네. 그래서 고랑을 좀 깊게 파주고 그 고랑 안에다 슬개골을 집어넣습니다. 보통 네. 이게 일반적인 수술 방법이고 그러면 이 슬개골이 더 이상 빠져나가지 않게 핀으로 고정하는 수술 방법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럼 처음부터 바로 핀으로 고정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보호자분들도 계신데 예를 들면 아이가 너무 어린 상태에서 핀으로 고정을 하게 되면 양쪽 성장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핀으로 고정하는 수술을 하고 싶다 하더라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수술 방법도 굉장히 여러 가지고 하다 보니까 재발은 안 한다. 물론 이제 재발을 안 하게 수술을 저희가 굉장히 신경을 써서 많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재발을 할 수밖에 없는 수술 방법을 택해서 수술을 하는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미리 다 고지를 하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2차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0: 몇 네. 년 후에 2차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또
1: 맞습니다.
0: 예, 네. 설명을 해주시는군요. 네. 이제 집에서 네. 어떻게 할 것인지. 체중부터 줄여야 되겠죠? 어떻습니까? 제 생각엔 그런데.
1: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게 사실은 관절에 가장 도움이 많이 네.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과체중을 예방을 해주시는 게 좀 가장 중요하고요. 체중이 많이 나가다 보면 당연히 관절에도 무리가 가고 네. 일반적으로 있었던 관절염도 심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체중 조절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네. 운동, 산책 하긴 해야 될 텐데요. 전혀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1: 아이가 이제 슬개골 탈구가 걸어 다닐 때마다 슬개골이 막 빠진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운동을 하다 보면 운동을 할 때마다 슬개골 탈구가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0: 그렇겠죠?
1: 슬개골이 나갔다 빠졌다 나갔다 빠졌다 들어왔다를 네네네.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사실 염증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관절염이 더 심해지다 보면 저희가 수술하는 데 있어서도 부작용도 훨씬 더 심하고 저희가 이제 치료 수술이 아무리 잘 됐다 하더라도 완벽하게 회복되는 데까지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릴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슬개골이 너무 심한 단계에서는 오히려 과도한 운동을 하지 않는 게 좋고요. 예를 들면 반대로 우리 아이가 슬개골 탈구가 1기 정도이다라고 봤을 때는 오히려 그런 경우에는 근육량을 유지를 시켜주시는 게 훨씬 네네.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 아이가 정말 몇 끼인지에 따라서 오히려 적절한 운동을 해서 근육량을 지켜주는 게 더 좋을지 네. 아니면 운동을 자제시켜주고 빠르게 수술적인 교정을 하는 게 좋을지 이런 것들을 수의사 선생님과 판단을 해서 무조건 운동이 좋다, 안 좋다라고 네. 단정지어서 말하기는 조금
0: 그렇겠네요.
1: 네, 힘든 것 같습니다.
0: 예. 당분간은 예를 들어 이 지금 회복되는 단계니 운동은 안 됩니다라고 또 지침을 주실 수 있잖아요.
1: 네네, 거기도 맞습니다.
0: 맞춰 따르고 일기니 이 정도는 하루에 몇 분 정도 운동하면 좋습니다라고 하면 평지를 가볍게 걷는 거 그럼 또 거기에 맞춰서 하고
1: 맞습니다. 예를 들면 똑같은 수술 슬개골 탈구 수술을 했는데요. 관절염이 많이 있는 경우에서 수술한 경우와 관절염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경우에 수술한 경우를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면 관절염이 많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 수술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됐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오히려 그런 경우에는 적정한 운동과 재활을 네. 통해서 근육량을 꾸준히 유지를 시켜주는 게 좋을 수 네. 있고요. 만약 관절염이 너무 심하다라고 하면 수술 이후에도 어느 정도 염증 관리도 계속 해야 되다 보니까 오히려 너무 심한 운동이나 재활을 했을 때는 오히려 염증이 더 심해지는 그렇죠.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0: 네.
1: 이거는 그 아이 상태에 따라서 정말 약을 복용하면서 재활을 할 것인지 네. 아니면 정말 재활은 좀 미뤄둔 채 염증 관리에 좀 더 초점을 둘 건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우리 아이의 상태에 맞춰서 네. 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이제 이렇게 강아지도 마사지 해주면 좋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1: 네.
0: 어때요, 선생님?
1: 마사지를 하는 게 네. 사실 수술 전과 후에 뭐 어쨌든 근육을 어느 정도 이완시켜주는 네.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네. 것 같기는 한데 마사지를 어디 부위를 어떻게 해주는지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요. 네. 수술 후에 예를 들면 핀을 박아준 부위에 계속 마사지를 하게 되면 핀 부위에 자극이 많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사지를 어디에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을지 아니면 마사지를 결국 해주는 게 좋을지 안 해주는 것이 좋을지는 좀 수의사 선생님과 판단을 해서
0: 그래야겠네요.
1: 네, 좀 요즘에는
0: 그러니까 오히려 네. 잘못된 마사지로 더 나빠지는 경우도 있거나
1: 그럴 수도
0: 통증이
1: 있습니다.
0: 더 생길 수
1: 네,
0: 있으니까요.
1: 요즘에는 뭐 재활 프로그램도 정말 많이 잘 돼 있어서 네. 사실은 그 재활 프로그램 따라 가시면서 좀 점차적으로 회복을 시켜주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네.
0: 혹시 그러면 이 한쪽 슬개골을 수술하면 반대쪽도 결국엔 수술하게 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꼭 그런 건 아닌가요? 어떤가요?
1: 꼭 그런 건 아닌데 사실은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슬개골 탈구가 생기는 원인이 사실은 유전적인 요인이나 소형견적인 네, 네. 종특이적인 게 많이 있다 보니까 한쪽 슬개골 탈구가 안 좋은 경우에는 다른 쪽 슬개골 탈구도 안 좋아질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네, 그래서 네. 한쪽을 수술했다라고 해서 다른 쪽 다리를 무조건 수술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수술을 하지 않게 최대한 좀 관리를 해준다. 라고 하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관리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 좀 미끄럽지 않게 네. 미끄럼 방지용 패드를 놓는다거나 네. 아니면 높은 곳을 좀 뛰어다니지 않게 네. 이렇게 경사대 같은 거를 좀 놔두는 네.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관리를 해주시면 반대쪽 다리를 좀 슬개골 탈구를 최대한 네. 늦출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사소한 질문이긴 한데요. 네. 이제 패스텝이라고 하는 계단도 있고 네. 이렇게 경사로로 되어 있는 것도 있잖아요. 네네. 어떤 게 조금 더 도움이 될까요?
1: 저 같은 경우에는 계단 형식을 더 좀 선호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네. 근데 경사로 자체는 좀 미끄러질 수도 있고 네, 하다 네. 보니까 근데 계단 같은 경우에도 너무 크지 않고 잘게 좀 쪼개져 있는 높이가 높지 않은 계단과 네. 그 올라가는 쪽이 좀 미끄럽지 않게
0: 미끄럽지 않은 소재에 그리고 폭도 좀 넓고
1: 맞습니다.
0: 경사도 급하지 않은 네. 안정적인 계단을
1: 저는 선호하는 네, 편입니다.
0: 네. 그렇군요. 요즘은 이제 그것도 워낙 많이 다양하게 나와 있다 보니까
1: 네네.
0: 어떤 댁은 경사로를 놓기도 하고 계단을 놓기도 하고 그런데 아무래도 특히 수술을 받은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조금 더 그런 것도 신경을 쓰는 게 좋겠죠?
1: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근육량도 유지를 해야 되다 네. 보니까 뭐 재활 뭐 계단 오르는 재활을 통해서 근육량을 유지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뭐 과도하게 막 너무 뛰거나 이러지만 네. 않으면 될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계단 오른 수술한 후에도 계단을 그렇게 천천히 오르내리는 건 나쁘진 않습니까?
1: 사실은 계단보다는 네. 약간의 경사로를 그러니까 산책을 할 때 약간의 경사로를 천천히 걸어가면서 다리를 끝까지 내릴 수 있는 그런 재활이 가장 좋기는 한데요.
0: 네네.
1: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계단을 아예 못 올라가는 것 정도는 네네. 아니니까 어느 정도 근육량 유지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0: 네. 네. 오늘 슬개골 탈구에 대해서 정확한 이야기 아주 자세하게 들려주셨는데요. 우리 보호자들이 슬개골 탈구에 있어서만큼 내가 이거 정말 강조하고 싶다라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1: 사실은 두 발로 뛰는 경우가 가장 악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0: 앞발을
1: 보니까
0: 들고
1: 앞발을
0: 뛰는
1: 듣고
0: 거예요.
1: 두 다리를 네. 길어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네. 그런 경우에는 아이를 못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경우는 그냥 빠르게 안아주시는 게 가장 아이 뒷다리 건강에는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0: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뒷다리만 사용하는 것을 좀 빠르게
1: 네.
0: 보호자가 막아주는 행동.
1: 그렇죠.
0: 네. 오늘은 강아지에게 비교적 흔하게 나타나는 정형외과 질환인 슬개골 탈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걷다가 한쪽 다리를 잠깐 들었다가 다시 걷는 모습처럼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보이는 행동이 슬개골 탈구의 신호일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다리를 든다는 이유만으로 슬개골 탈구라고 단정해서도 안 된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무릎뿐만이 아니라 고관절이나 십자인대, 척추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평소 다른 걸음걸이가 반복된다면 원래 슬개골이 안 좋아서 그래 하고 지나치기보다는 현재 상태를 한 번 더 확인해보고 그리고 수의사 선생님과 정확하게 진단을 한번 받아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슬개골 탈구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나눠주신 올림올스 동물메디컬센터의 대표원장 곽규만 원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반려동물과 조금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시간 전주 공동체 라디오의 펫케어 라이프 다음 시간에도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공동체 라디오 방송사업자 제어가 심사를 위해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만나. 아, 당장 만나. 말문이 막혔을 때 네가 웃는지 우는지 나는 도저히 모르겠으니까 그냥.

안녕하세요. 이다민의 낭독방 베스트셀러를 낭독하는 여자 배낭녀의 이다민입니다. 여기는 열린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FM 93.5MHz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베스트셀러를 여러분과 같이 하는 시간입니다.

시원한 아침, 저녁 잠자리는 조금 서늘하고 요즘 날씨지요? 참 이상하지요? 쉬 가버린 여름 같습니다. 그렇게 지겹게 어렵게 견디던 복서인데 말이에요. 힘들어도 열정 속에 추억이 있었나 봅니다. 모쪼록 이 좋은 계절 아름답게 남기시기 바래요.

지난주도 역시 지연은 할머니와 증조모와 증조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거기에 세비 아저씨와 세비 아주머니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두 사람의 사이는 가까워지게 되고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자, 오늘은요. 최은영 작가의 밝은 밤 131쪽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 올라간 주말, 엄마 집에서 가까운 봉화산으로 엄마와 함께 산책을 하러 갔다. 산꼭대기에 봉화대가 있어서 봉화산이라고 불렀지만 높이가 160m밖에 되지 않는 구릉이었다. 엄마는 기운이 조금 나면서부터 봉화산 둘레길을 걷기도 하고 가끔은 무리해서 정상까지 올라간다고 했다. 작은 구릉이지만 나무가 빽빽하게 심겨 있어서 초록의 냄새가 났고 나름대로 산행을 하는 기분이 들었다. 엄마는 천천히 걸으면서 양팔을 앞뒤로 크게 흔들었는데 그 모습이 귀여워 보여서 엄마의 행동을 따라하며 몇 번이고 크게 웃었다. 엄마는 더 과장의 팔을 흔들면서 자기도 자기 모습이 웃긴다는 듯이 웃음을 터뜨렸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날 정도로 더운 7월의 정오였다. 쨍한 날씨 때문인지 간만에 산책을 나와서인지 마음이 느슨해져서 엄마와 오랜만에 긴장감 없는 대화를 나눴다. 내가 엄마와 걱정과는 다르게 잘 지내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명희 아줌마랑 자주 만나? 명희 언니가 6호선 라인에 사니까 동네에 자주 와서 같이 밥도 먹고 그래. 멕시코 언제 가셔?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곧, 안 그래도 너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엄마는 내 시선을 피해 벤치에 눈길을 주었다. 나 명희 언니 따라서 멕시코 한번 다녀오려고. 나는 엄마의 말에 놀랐다. 엄마가 그런 결정을 하리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 엄마는 자신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런 엄마의 모습이 낯설었지만 어쩐지 그 말이 듣기 좋았다. 아빠 밥이 걱정인데 집 앞에 반찬가게 크게 하나 생겨서 거기서 사 먹으라고 했어. 아빠가 뭐래? 미쳤냐고 하지 뭐. 엄마는 그렇게 말하고 크게 웃었다. 맞아, 나 미친 거야. 남편 밥도 안 하고 어딜 돌아다닌다는 거야. 멕시코? 엄마는 잠시 웃다가 덤덤하게 말을 이었다. 언니가 예전에 멕시코로 놀러 오라고 했을 때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어. 너 기억하지? 나 처음 수술 받았을 때 너한테 집에 가서 아빠 밥 차려드리라고 했던 거. 내가 그렇게 제정신이 아니었어. 그때는 그런데 이번엔 명희 언니 만나가면서 잡고 싶어졌어. 뭘? 인생을. 친구들과 1박 2일로도 여행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 외국이라고는 부부 동반으로 일본에 가본 것이 전부인 사람이 인생을 잡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명희 언니가 그러는 거야. 우리 같이 우체국에서 일했을 때 내가 그렇게 얘기했대. 세상을 구경해보고 싶다고, 여기저기 돌아다녀보고 싶다고. 그러다 결혼했고 그 다음은 너도 잘 알잖아. 엄마는 벤치로 걸어가서 앉았다. 길지 않아. 한 달만 있다 올 거야. 언니 집에서 그냥 쉬다 오는 거야. 엄마는 처음으로 배낭여행을 가겠다고 부모를 설득하는 20대 초반 아이처럼 나를 올려다봤다. 엄마 좋을 대로 살아, 이제. 대신 안전하게 다녀야 돼. 그것만 걱정해. 아빠 밥 같은 거 걱정하지 말고. 그래, 고맙다.
엄마는 그렇게 말하고 한숨을 내쉬었다. 마치 내 허락 없이는 갈 수 없었던 것처럼 아빠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멕시코에 비행기표를 끊었다고 했다. 엄마에게 그런 면이 있을 줄은 몰랐다고 말하니 엄마는 자기도 자기에게 이런 모습이 있을지 몰랐다고 답했다. 혁명이네. 내 말에 엄마는 손뼉을 치며 웃었다. 분위기가 부드러워진 틈을 나타서 나는 엄마에게 그동안 할머니와 몇 번 만난 이야기를 했다. 집에 할머니를 초대해서 같이 밥을 먹기도 했고 할머니가 옛날 이야기를 해주기도 했다고. 엄마는 입술을 핥으면서 내 말을 듣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리 나랑 사이가 안 좋아도 너랑 할머니를 못 보게 한 건 아니었다는 생각을 종종 했어. 결혼식까지 못 오게 한 건 좀 너무한 거 아니었어? 그런가? 엄마가 벤치에서 일어나 나를 바라봤다. 이상한 일이야. 누군가에게는 아픈 상처를 준 사람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정말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게. 그렇게 말하는 엄마를 보며 나는 엄마의 마음을 짐작하려고 노력했다. 엄마는 별다른 감정 없이 나지막하게 이야기했지만 화가 난 것처럼 보이기도 했고 그런 말을 해야 하는 상황 자체에 지쳐 보이기도 했다. 엄마는 나를 등지고서 정상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나도 엄마 곁에서 나란히 걸었다. 그래도 다행이야. 네가 거기서 마음 붙일 곳이 생겨서. 엄마가 말했다. 연구소 사람들도 좋아. 그래? 정말이야. 이러다 거기 영영 눌러 사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내가 알아서 잘할게. 엄마는 내 말에 답하지 않고 굳은 얼굴로 앞으로 걸어갔다. 날 한 번이라도 그냥 믿어줄 순 없어. 그게 안 돼? 엄마가 걸음을 멈추고 뒤돌아서서 지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넌 이보다 잘 살 수 있는 애였어. 똑똑하고 밝고 너 같은 애가 내 딸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였어. 지금 내가 사는 모습이 그렇게 엄마 마음에 안 차? 내가 울컥해서 말하자 엄마가 당황스럽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런 말이 아니잖아. 엄만 내가 더 잘 살았으면 하는 거지. 엄마, 이게 나한텐 최선이야.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 이 세상에 널리고 널렸어. 나 그렇게 특별하지 않아. 지금 직장도 내 능력에 과분한 곳이야. 직장 얘기만 하는 게 아니잖아. 엄마, 그만해. 알았어. 엄마는 그렇게 말하고 속도를 높여 걸었다. 대화가 진행될수록 서로에게 좋을 게 없다는 것을 엄마도 알 테니까. 엄마는 일평생 내게 기대하고 실망했다. 너 정도로 똑똑하고 너 정도로 배운 사람이라면 응당 자신은 꿈도 꿔보지 못한 삶을 사는 게 마땅하다는 것이 엄마의 주장이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가진 것 별로 없는 그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엄마는 내게 크게 실망했지만 내가 결혼을 하고 정상 가족을 꾸민다는 사실 자체에 만족하는 것으로 마음을 돌렸다. 엄마는 사위를 살뜰히 챙겼다. 우리가 우리의 가족을 잘 굴려나가서 남들 보기에 그럴듯한 모습으로 살기를 기대했다. 나는 엄마의 그 작은 기대마저도 충족시키지 못했다. 엄마를 철저히 실망시켰다. 엄마에게 인정받기를 기대하고 번번이 상처받기보다는 내 일에서 인정받고 친구들에게 지지를 받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머리로는 아는 일을 내 가슴은 잘 받아들이지 못했다. 자식은 엄마가 전시할 기념품이 아니야.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소리치면서도 엄마의 바람이 단지 사람들에게 딸을 전시하고 싶은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마음이 아팠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로 천천히 걸어서 정상에 도착했다. 주망대에 서자 아래쪽 풍경이 멀리 보였다. 건물 진짜 많네. 내가 말했다. 서울이잖아. 지연아, 저기 봐봐. 엄마가 시야의 끝에 보이는 산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저게 남산이다. 저기 왼쪽이 관악산. 그래? 천천히 올라왔는데도 엄마는 밭은 숨을 쉬고 있었다. 열심히 운동해야겠어, 엄마. 멕시코 가려면. 그때까지 열심히 걸을 거야. 약속해. 약속할게. 엄마는 나를 보며 무한한 듯 웃어보였다. 그런 엄마가 예전처럼 가깝게 느껴지지 않았다. 나를 보는 엄마의 표정에서 엄마 또한 내게 거리감을 느끼고 있다는 걸 알아챌 수 있었다. 예전처럼 며칠씩 서로 말도 붙이지 않을 정도로 신경전을 벌일 만한 일이 우리에게는 더 이상 없었다. 큰 불이 나기 전에 꺼버렸고 상대에게 작은 불씨를 던졌다는 것에 문득 무안해지기도 하는 사이가 된 것이었다. 그건 우리가 그만큼 친밀한 사이가 아니라는 뜻이기도 했다. 서로에게 큰 상처를 입혔다가 돌이킬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우리는 눈빛으로 공유하고 있었다. 우리는 더 이상 끝까지 싸울 수 없는 사이가 되었다. 정말 끝이 날까봐 끝까지 싸울 수 없는 사이가. 우리는 싱거운 이야기를 나누면서 산을 내려왔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퇴근길에 맞은편에서 보라색 체크무늬 끌차를 끌고 걸어가는 할머니를 봤다. 나는 가던 길을 돌아서 할머니 옆에 차를 세웠다. 그렇게 돌아다니셔도 돼요? 차에 타세요. 나는 차에서 내려 끌차를 뒷좌석에 실었다. 어디 가세요? 아무데도 안 가는데요. 할머니는 그렇게 말하더니 장난스럽게 웃었다. 가고 계셨잖아요. 이거 끌고 운동했지. 걷는 연습. 하도 집에만 있으니까 근육이 다 빠졌다고 걸으래. 의사가, 넌 어디 가는 길이었어? 퇴근하다가 차 돌려서 할머니 태운 길이에요. 저녁은? 할머니는요? 아직 안 먹었어. 그럼 옹심이 드시러 가실래요? 터미널 근처에.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해수욕장이 개장하면서 시내에는 활기가 돌았다. 맛집이라고 입소문이 난 식당들 앞에 줄을 선 사람들도 심심찮게 볼 수 있었다. 겨울의 희령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옹심이 집으로 가는 길도 평소보다 붐볐다. 몸은 좀 어떠세요? 할머니와 마주 앉아 들깨 옹심이를 시키고 물었다. 아, 갈비뼈? 거의 다 나왔대. 할머니는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는 듯이 말하고는 컵에 물을 따랐다. 저번에는 네가 가는 줄도 모르고 잠이 들어서 누워만 있으면 잠이 와요. 우리는 그때 읽은 편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할머니는 편지를 읽게 시켜서 미안하다고 했고 나는 그런 말에 서운함을 느꼈을 뿐이었다. 정말 친한 손녀였 때도 그런 식으로 예의를 차렸을까 싶은 마음이 컸다. 우리는 별말 없이 옹심이를 먹었다. 할머니는 옹심이를 숟가락 위에 올린 후에 여러 번 후후 불어 먹었는데 그 모습이 꼭 엄마 같았다. 엄마도 뜨거운 음식을 잘 먹지 못해서 국수 한 그릇을 먹어도 시켜 먹느라 시간이 걸렸다. 후식으로 나온 수정과까지 다 마시고 일어나 계산을 하려는데 할머니가 자기 때문에 돈 쓰지 말라고 자신이 사주고 싶다면서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계산했다. 다음엔 네가 사면 되잖아. 할머니가 말했다. 저녁을 먹고 나왔는데도 해가 아직 지지 않아서 하늘에 푸른빛이 어려 있었다. 할머니를 태우고 해수욕장 근처에 차를 몰았다. 피곤했지만
이런저런 밤을 그냥 흘려보내고 싶지는 않았다. 해수욕장 맞은편에는 횟집이 일렬로 늘어서 있었고 해수욕장과 음식점 사이로 찻길과 넓게 포장한 인도가 이어져 있었다. 뒷좌석에서 끌차를 꺼내 할머니에게 건넸다. 할머니는 끌차 손잡이에 두 손을 얹고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다. 해변에는 관광객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폭죽을 터뜨리고 있었다. 음식점 야외 좌석에도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술을 마시고 있었다. 완연한 여름 해변의 냄새가 났다. 그런데 그 사진이요. 아무리 봐도 증조할머니랑 세비 아주머니가 30대 정도로 보이던데 두 분이 그 후에 다시 만난 거예요? 아, 그 사진? 그건 전쟁 끝나고 찍은 사진이야. 세비 아주머니가 다시 개성으로 온 거예요? 할머니는 작게 미소 짓다가 타박하듯이 말했다. 전쟁 끝나고 어떻게 개성에 있었겠어? 그럼 우리가 지금 북한에 있어야지. 그럼 희령이다. 할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장난스럽게 웃었다. 여기요? 그래, 전쟁 끝나고 희령에서 찍은 사진이야. 나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거기 봐라. 할머니가 멀리 떠있는 흰 연을 가리켰다. 두 개의 꼬리를 단 마른 목골 연이 바다 위 높은 하늘에 떠 있었다. 우리는 발걸음을 멈추고 가만히 그 연을 바라봤다. 파도치는 소리가 시원하게 들렸다. 할머니, 응? 증조할머니는 어쩌다 희령이 오시게 된 거예요? 글쎄. 할머니는 거기까지 말하고 한동안 침묵했다. 그러다 주저하듯 입을 열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방송은 열린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FM 93.5MHz 공동체 라디오였습니다. 이다민의 낭독방 배낭녀 여러분과 같이 한 시간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고요. 따뜻하게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호출부호 HLMA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하루 17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매일 오전 6시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청취자 여러분의 하루와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내일도 FM 93.5MHz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호 HLMA 시민과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하여 FM 93.5MHz를 통해 하루 17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잠시 후 오늘의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전주 공동체 라디오와 함께 힘찬 하루 보내세요.

되겠어 뒤늦게 후회나는 것이 더 떨어진 놈처럼 비는 항상 오니까 계속 반복되겠지 그치고 나면 그제서야 나도 그치겠지 비는 항상 오니까 계속 반복되겠지 그치고 나면 그제서야 나도 그치겠지

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공동체 라디오 방송사업자 제어가 심사를 위해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I think you need a dose of vitamin me.